자유를 되찾아서 빛의 가운데 거하게 된 이 나라 대한민국 제81주년 광복절 8월 15일에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인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이 자유함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 가득 누리시는 그런 토요일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찬양만 들으면요 제 마음이 막 얽매이고 누르고 있던 그런 것들 가운데 해방을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찬양들 많이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셔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행복해지는 찬양들 많이 나누어 주세요. 또 그 찬양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마음들을 선물해 주는지도 같이 나누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7770님 문자 주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요. 오늘 이 하루도라는

복음성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네요. 아, 이 찬양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주어진 이 하루 여러분께도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료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 채팅창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함께 하실까요?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써.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내 마음에도 자유해지는 해방케 되는 그런 찬양들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은데 나를 도와줄 이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빛이 탁 켜지는 것처럼 사방이 환해지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좀 있으시죠?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께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찬양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528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신청합니다. 하루하루가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참 매일이 달라요. 어제는 거뜬히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오늘은 또 사방이 가로막힌 것만 같은 때도 있고요. 또 내 힘으론 갈 수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하루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맞이하셨어요? 어떤 하루 보내고 계세요? 오늘의 숨쉬는 순간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순간 걸음걸음이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6528님 또 많은 우리 듣고 계신 행복 가족분들 모두모두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할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8월 15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어진 많은 선택들 앞에 나의 신앙이 조금 더 견고하게 하소서. 나의 선택이 때로 세상의 눈에 고지식해 보여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눈에도 그들이 보이게 하소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시험을 온전히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파수 속에서 지금 극동방송을 선택하셨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 다 닿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선물해 주신 빛으로 선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빛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 오늘 꼭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루 속에서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이 시간에는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다 가짜다, 좋은 신앙이다 나쁜 신앙이다, 우리는 뭐로 구분합니까? 예배당 안에는 다들 천사예요. 예배당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나갔을 때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아 진짜구나,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교육학에 프로테제라는 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로테제라는 효과가 뭐냐면은 내가 배운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이걸 참 잘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저는 이제 그 프로테제 효과가 있는 줄 모르고 원래 이제 혼자 있기를 좋아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저는 항상 내 속에 김상윤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때, 야 김상윤이 너 밥 잘 먹었어? 잘 있었어? 혼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오늘 배운 거 너 한번 설명 좀 해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한 걸 설명해봐. 그러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그때 너 졸았지. 그리고는 이제 저는 저랑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는 사회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 많은 목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지금도 혼자 있으면요 뭐 아무치도 안 해요. 뭐 한 달 내내 혼자 있어도 혼자 재밌게 잘 놀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프로테제 효과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습관에 대해서 설교를 3주 전에 이제 작성을 해놓으면은 혼자서 생활하면서 대화를 해요. 봐, 아무리 네가 목사래도 교인들이 신앙이 훨씬 좋은 거야. 너는 벌써 여기 넘어가려고 그러잖아. 교인들은 그거 지켜가며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이런 모습 봐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도 하고 힘을 내보기도 하고 열심도 가져보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일상화됐는데 제가 교육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프로테제 효과에 대한 수업 시간에 듣고는 내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오늘 그 야고보서에서는 그 프로테제 효과보다도 훨씬 더 앞선 효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실천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천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강한 학습 효과와 또 자기 자신의 학습 효과를 넘어서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효과까지 내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프로테제 효과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행함으로 살아갑시다. 행함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

몸은 말씀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하진이가 생일이에요. 지 아빠도 생일이고. 그래서 이제 생일밥을 사주느라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하진이랑 지 동생 한 명이랑 두 놈이 제 차를 얼른 타는 거예요. 저그 집에

얘가 극단적 민주주의를 알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우리 이용근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시의원들 중에 극단적 민주주의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를걸요? 모르죠. 전공적인 정치학을 공부했다든지 하지 않으면 모르죠. 근데 이제 저에게는 머리가 이제 얘가 책을 많이 보니까 책을 봤는 건지 유튜브를 봤는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와 스탈린은 서로가 다른데 왜 헝가리를 정복할 땐 둘이가 손을 잡았습니까? 그러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자 또 작은 놈이 또 물어요. 6.1 전쟁에서 이러길래 엔테베 작전, 6.1 전쟁, 그 엔테베 작전하고 이제 6.1 전쟁하고 좀 그 이스라엘 연관성이 있어요. 6.1 전쟁은 시나이 반도를 정복했던 사건이거든요. 네가 6.1 전쟁을 알아? 엔테베 작전도 알아?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대답해 드릴게요. 그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면은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래. 극단적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민주주의.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면서 얘들이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지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하는 행동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요 버릇을 고쳐서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안내 서는 자리에 지나가길래 김아진 이리 와봐. 너 극단적 민주주의 어디서 알아서? 책이야. 어디야? 유튜브 봤어요. 아 그러면 여기 이제 대충 이제 그 왜 거기에 기억됐냐는 극단적이라는 말이 자기에게 상당히 강하게 임팩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됐다. 이제 여놈들 오늘 생활 습관 좀 고치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제 혼자서 정리하고는 말았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내 속에 뭐가 있느냐는 그게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본능이라는 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본능을 학습을 통해서 절제하고 조합하고 변형시키고 필요에 맞대서 맞춰서 타겟팅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타겟팅을 하든 조합을 하든 변형을 시키든 그 모습에 세 번만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들은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죠. 목사님 설교 세 편 가져오세요. 그래. 공부하러 오면 첫 번째가 설교 세 편 가져오세요. 가장 잘 된 거 가져오세요. 잘 된 거 가져온 거 설교 세 편을 분석하면은 짜짓게 한 건지, 남의 설교 뺏긴 건지, 자기 설교 대충 한 건지, 아니면 신학에 정립이 돼서 자기 신학에 정립이 돼 있는지, 잘했나 못했나 그거는 안 보는 거예요. 신학에 정립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걸 보고는 아 이런 방향을 고쳐야 되겠, 저런 방향 고쳐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은 이것저것 떠내기 듣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 우리도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자기 과목 강의하면은 저분이 알고 강의하나 모르고 하나.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강의가 수다예요. 근데 자기가 연구한 강의는요, 어떤 형태로 표현해도 그 초점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학생들이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요. 저런 예를 통해서 표현하고요. 여러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이해시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 책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읽어주는 이런 교수는 실력 없는 놈이요. 그냥 뽀록 나요. 다 알게 되지요. 오늘 우리 속에 말씀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겁니다. 자기 필요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요, 좋은 땅에 뿌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배는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겉도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어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자신은 안 하는 거죠.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말씀을 행하는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말로만,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말로 떠가면 조선이 다 먹고 남는다고. 말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고 행해야 되지,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거울과 같아. 어때 여러분? 여러분 얼굴 기억납니까? 여러분 얼굴 기억나는 사람은 아마 사진 속에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거울 속에 여러분의 기억은 잘 안 된답니다. 저는 아무리 거울 보고 뭘 한번 하려고 해도 눈 따로 손 따로 돌아요, 그냥. 맨날 이 눈썹이 이게 길어가지고 잘라라 그러면은 가위를 갖다 대면 가위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거울을 잘 안 보니까. 이 거울하고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면도기로 자르다 보니까 싹 다 잘라가지고 한 번은 이 까만 칠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잘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얼굴 잘 기억하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해야 한다. 행한 자리가 남는 거예요. 행한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있고 고위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가지 있어 봐야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채워져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걸 이리저리 만들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타겟팅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담아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기본이 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당연하죠. 말씀대로 살아가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말씀대로 생활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요, 여자와 아이는 사회 구성원 중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숫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대상들입니다. 한데 이 여인은,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여제자라는 아주 명칭을 줍니다. 아주 얼마만큼 말씀에 충실했으면 여제자라고 했겠습니까? 여제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의 삶을 살았어요. 그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가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런 모습들을, 선행을 많이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죽고 나자 사도행전 9장 39절에 많은 가부들이 와서 그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평소에 다비다는 이런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이런 생활을 하고 함께 도와주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이 사람들도 와서 함께 우는 거, 그냥 이들을 그
다비다가 베풀어

어떤 선행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옷도 보여주고 겉옷도 보여주고. 그러자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은요, 반드시 그 결과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히 채우고 말씀대로 생활할 때 그 말씀의 결과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살아났다는 데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도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역사적으로 말로 토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9장 41절에 42절에 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것, 말씀이 현상화되고 말씀이 현실화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현상화되고 현실화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편만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어느 한 곳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데 내가 싫어서 애써 모른 척하거나 이러지 말으라는 것이죠. 말씀은 어느 곳이든 편만하게 하나님 말씀의 모든 사실과 사건 속에 말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오든 어떻게 되든 그 말씀은 말씀이 돼야 될 자리에 말씀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이라 그러면은 지체가 좀 있는 사람도 있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있고 또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요, 하나의 그 사람이 작다 어리다 이런 말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를 말해요. 그게 지극히라고 말해요. 지극히, 정말로 힘이 없는 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실행되어야 될 자, 바로 그들에게 말씀이 행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이익이나 또는 이해관계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자리에 그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어디든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사업을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저러한 모습이 어디든지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0: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나로 인하여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질 때 장소나 조건에 불문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낙심치 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이 적용돼야 될 자리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담대하고 말씀이 편만하고 말씀이 이 세상에 보편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월 한 달은 갱신의 달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지나온 자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이런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념 속에 가치성이 있습니다. 가치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밖에도 편만하게 아내처럼 밖에도 똑같이 그 가치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늘 되뇌이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새롭게 이루어가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 말씀으로 어떤 자리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내게 어떤 유익이 되든 상관없이 말씀이 필요되어야 될 자리에 말씀으로 행하는 이러한 여러분이 되셔서 놀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0-9182번이나 대전전화 042-828-9-9330번 대전극동방송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방식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강함과 결단력과 부드러움과 긍휼을 반영합니다. 그분이 이 모든 특성을 우리에게 비추시기에 우리도 힘과 자비, 용기와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정체성은 본래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당신을 지금과 같은 남자 혹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분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열매 맺는 나무의 아버지의 형상으로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부응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은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 하고 올게요.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주성령 내 맘에,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영국 런던에서 한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청년은 그저 주어진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청년에게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이 영혼에 들어왔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나는 나의 인생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뒤에 먼저 상점의 점원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조금씩 아는 사람들을 이 모임에 참석시키며 주말에 함께 교재도 나누고 성경도 공부했는데, 조지 윌리엄이라는 청년이 만든 모임이 지금의 YMCA가 되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의 삶의 작은 결심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짬짬이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하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은경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들으셨고요. 이전에 함께 하신 찬양은 O Lord, You are Beautiful, 아름다우신 주여, 어쿠스틱 워십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신화 콰이어의 아름다운 천국, 아이노스 합창단의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네, 하루에 10분이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겠지만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방송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파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온기장의 하나님의 형상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공부영이고요.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로 우리에게 가장 의미고 중요한 날입니다. 아, 요즘 광복절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방학 중에도 8월 15일에는 학교에 출석해서 기념식도 하고 대한독립만세 삼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요즘 학생들은 그런 기념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독립해 나왔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문득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드린 마지막 기도문을 이 시간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해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광복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이고요. 이어서 어느 민족 누구게나 백투더 바이블 퀄텟이 노래합니다.

0: 스페셜.
1: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마가복음 9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5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죠. 먼저

사모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랍니다. 목사님의 아들인 수민군과 노아 선교단이 8월 11일부터 두 주간 체코슬로바키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그 씨뿌림이 열매가 되고 나무가 돼 그 나라의 복음이 더 전파되고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2011님. 연일 폭염 속에서도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극동방송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만 견디면 여름 가고 가을이 오지요. 극동방송 가족들 모두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아멘. 0370님. 너무 덥다 생각하니 더 더운 것 같아요. 이 더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극동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더 힘을 내세요. 화이팅. 5480님. 빛과 소금 되게 하시옵소서. 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2718님, 귀한 방송 듣기만 하다가 직접 참여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없듯이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사랑의 맛을 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543님, 여기 인천입니다. 덥지만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83님, 저는 광명에서 이 사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샬롬입니다. 4735님,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성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0657님, 날씨가 정말 더워요. 지옥불은 이것보다 수천 배 더 뜨거울 텐데 일가 친척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뜨거운 불지옥 불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아멘입니다. 좋은 사연들 보내주셨는데요. 찬양 띄웁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던 조지 스미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가장 귀한 시절인 청년의 때를 오직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바치죠. 그 결과 선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후원자까지 만나게 돼서 아프리카로 별탈 없이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한 나라에서 정부의 미움을 받아 몇 달 만에 강제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하기 전까지 이 조지가 전도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 다시 선교를 준비하던 도중에 이 조지 스미스는 그만 숨을

퍼두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도 조지 스미스의 죽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스미스가 전도한 그 딱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일생 동안 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이 놀라운 결실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조지 스미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과 방법은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노력에 비해 결실이 없다 해도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 멈춰서는 안 되죠. 최소 1년에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보고 노력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 이사야 55장에 있어요.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사야 55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 이사야 5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뽑은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하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 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양 화장품 NSINC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2943님, 저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힘쓰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 고람되어 임재하신 가운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프로그램 진행과 찬양 그리고 은혜 가득한 유익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5216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에 좋은 짠맛을 내는 소금의 성품을 지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인가 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쓴맛을 낸 것은 아닌지 회개하면서 늘 짠맛 나는 소금 같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253님, 오랜만에 토요일 휴무라 집사람 퇴근 시간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믿음으로 극복하며 은혜 받는 주말 되세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5859님, 휴대폰으로 극동방송을 들으며 데이터가 많이 소비될 것 같아 차 안에서 운전하며 들었는데 언젠가 아내가 휴대폰으로 들어도 데이터가 얼마 안 든다고 해서 지금은 근무지에서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291님, 저는 81살입니다. 백내장이 심해 수술 받고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시원한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1193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며 더위를 이깁니다. 혼자이기에 언제나 주님이 내 벗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26님, 폭염은 하루빨리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머물길 기도하며 듣고 있습니다. 아멘. 1598님, 오늘 일정이 내 뜻이 아닌 타인의 뜻으로 계획이 다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송 띄웁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소서. 시편 36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사랑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베푸시며 변함없이 성실하게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주의 의는 든든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소중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든 인류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므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참 빛을 봅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자녀인 저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저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이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어느 경우에도 제가 결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참된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8월 15일 광복절 81주년을 맞는 날에 보내드렸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예수는
1: 그리스도.
0: 우리는
1: 하나님의 자녀. 내지요.
0: 아멘.
1: 아멘.
0: 주기도 한번 해보자.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0: 이름이 거룩하여 받으시오며
1: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신 자를 하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하하여 주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시고.
0: 잠깐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1: 네.
0: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 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2: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북한 주민이 입술로 선포한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극동방송의 전파는 새벽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예배 통로가 됩니다.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이 자매의 고백이 더 많은 북한의 형제자매의 입술에서도 선포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동역자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시거나 0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가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겼어요.

0: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처럼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전망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이하영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고난 중에 가장 큰 위로, 그리고 위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망을 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있겠죠. 광야 같은 이 길 위에 단 하나의 오아시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들로 오늘도 큰 위로와 소망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고 시원한 찬양들이 풍성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또 다시 걷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지치고 무너진 곳들마다 또 새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교계 전망대 여름철 특별방송 서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시원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교계 전망대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합동방송입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것, 자유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날 깨어있는 민중들은 그 자유를 만끽했을 겁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유는 이제 그 가치를 잊을 만큼 일상이 됐죠. 하지만 자유의 가치를 왜곡하는 이들과 북녘의 동포들이 있어 안타깝고 때로 가슴이 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다만 힘쓰고 애써 기도드릴 뿐입니다. 한 줌 위선된 자들의 폭압이 크게 달할지라도 성도의 기도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이루어짐이 더디게 여겨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날까지 중보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함께 다짐하는 광복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최명신님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서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6314님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후 구역 가족들과 먹으려 반계탕을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못 오시는 권사님께는 가정신방 겸 만들어 배달가려 합니다.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네, 야, 이게 성도의 기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요 복이 아닙니까?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뭐 점심 도시락을 나눠준다, 그런 좋은 일들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회에서도. 그리고 뭐 쭉 줄 서서 이렇게 무료로 급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착한 일들을 하시는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반계탕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누는데 그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나요, 지금?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아마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데 신방 겸 그 이제 해들고 가는 거죠. 권사님도 얼마나 반가울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권속도를 살피는 이 손길들, 이 발길도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렇게 또 나누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또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이런 모습들이 막 머리에 싹 그 떠오르면서 눈앞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한 마음들, 표정들이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 한참 읽고 또 읽고, 정확히는 이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구역? 그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소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 중에 명칭 중에 하나가 이제 구역인데, 내가 사는 그곳 근처에 이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제 구역을 이루죠. 그래서 그 이제 같이 예배도 하고 뭐 구역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 그 이제 같이 먹으려고 반계탕을 미리면 이 더운 날씨에, 네, 이게 전혀 이게 힘들다는 내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일 이제 못 오시는 권사님, 그 가정 신방 겸 만들어서 이제 배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일 자체가 은혜의 일이고요. 이런 삶을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니, 성도로서 함께 사니, 천성길을 함께 가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야, 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조찬미님의 같이 걸어요 먼저 듣고요, 정다윗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네, 저와 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손바닥을요 쫙 펴세요. 갑자기 깜짝 놀라셨다고요? 네,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손바닥 하나,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그리고요,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에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중지에 갖다 대보시고요,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보세요. 네, 잘 되시죠? 쉽죠? 그런데 이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이랍니다. 도구를 사용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구조라고 하네요.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듯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진정 은혜입니다. 윤형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약.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오셨습니다. 허충강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PD님.
0: 네, 귀하게 이렇게 한국의 방송 가족들과 만나셨는데요.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탄생하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극동방송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956년. 그리고 이제까지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극동방송에서 아직 수집받지 못한 놀라운 결과들이 또 많아요. 저도 극동방송을 자주 들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길 원하고 모든 직원들이 축복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0: 할렐루야. 네. 선교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70주년을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 러시아 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저희는 아내와 두 딸과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내 식구가 1991년
0: 네.
1: 9월 21일에
0: 네.
1: 모스크바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말하면 36년 차고
0: 네.
1: 올해 10월 달이 우리 교회의 창립 35주년이 되는 겁니다.
0: 할렐루야.
1: 예, 예.
0: 네.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구소련이었겠네요.
1: 네, 구소련이었고 네. 제가 갔을 때 그 당시에 저보다 먼저 왔던 선교사님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주로 한국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가 귀국하셨고
0: 네.
1: 또 그 중에는 또 한 분은 소천하셨고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모스크바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선교사고 또 가장 처음 간 선교사고 가장 고령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0: 네, 러시아의 선교 역사와 같이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동토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1: 네. 이
0: 그쪽으로 가기를 결심하기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0: 음악 교사를 하시다.

0: 가 뒤늦게 선교사가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그 수많은 세계의 나라 가운데 러시아, 그 소련을 택하셨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1: 예, 저는 선교사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0: 네.
1: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여고 음악교사 했을 때 결혼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미야 선교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주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었어요. 교회 성가대 지지하고 학교의 음악교사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 일을 보고 했는데 아내가 여보 돈도 싫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것도 싫고 어렸을 때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소원한 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데 요새 마음이 아파요. 지키질 못해서 제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난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는가. 그 소원이 뭔가 했더니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은데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의 사모가 되길 원합니다.
0: 네.
1: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동구권의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0: 네.
1: 그렇게 소원을 했대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청소년 시절 참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왔대요. 그리고 CCC에 소속돼서 CCC 활동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잘 사는 것도 싫으니까 목사 안수받고 선교사가 돼서 동구권으로 갑시다.
0: 네.
1: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음악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학교 음악실에서도 크리스천 스쿨이 아니었지만 아이들한테 끝날 때나 마칠 때 기도해주고 음악실이 나의 교구다 생각을 하고
0: 네,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1: 그리고 또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오면 나한테 부탁을 해요. 저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거절했죠.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운한 곳이 있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소녀 시절에 잘못된 피상적인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또 다른 쪽으로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0: 네.
1: 아내의 기도가 너무나 영적이고 셌는지 제가 그만 치고 말았습니다.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목사안수를 받았어요. 바로 90년 초에 그리고 91년 8월이 됐는데 18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선언했어요. 개방. 그런데 구소련의 공산주의 보수주의자들이 이권 그리고 자기의 직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고르바초프를 크림의 별장에다 감금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았냐면 러시아의 제1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탱크를 몰고 백악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얀 집 연방회의소 크레믈린으로 가서
0: 네.
1: 공격은 안 했지만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0: 네.
1: 그래서 3일 만에 끝나요. 그런데
0: 네.
1: 3일 만에 끝나면서 그때 세계에 철의장막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보도가
0: 네.
1: 나왔을 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날이 3일 만에 끝내서 21일 날 끝났는데 23일쯤 됐을까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감당 못할 정도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그것은 뭐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그러는 건 아니고
0: 바로 이때구나
1: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0: 네.
1: 저한테 도전을 주시는데
0: 네.
1: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니?
0: 할렐루야.
1: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와요. 제가 늘 좋아하던 찬송가였거든요. 말로만 피상적으로 감상적으로만 그 노래를 불렀지 한 번도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절이 생각나요. 이런 일도 할 수 있나?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할 수 있니? 근데 저는 이런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노래만 불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선교가 아닐까? 와이프가 나한테 그렇게 애원하던 선교가 아닐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절신하더라면 10번도 더 불렀을

아주 사절까지 눈물이 쏟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가겠어요. 아무리 어렵고 위험한 곳이라도 주님의 뜻이면 아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동경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도하다가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내한테 당신 지금도 가고 싶어? 한편으로는 아니 좀 생각해보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뛰어왔는데 아내

0: 인생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네. 갔었습니다.
1: 와, 그때 그 정말 그 얼어붙은 땅에 하나님만 믿고 두 분이 아이들과 함께 러시아로 들어가셨는데요. 가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말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고난의 세월도 좀 많았을 것 같고요.
0: 네.
1: 몇 가지 좀 간증을 우리 네.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좀 나눠주신다면요.
0: 네, 감사합니다. 딸들이 가자마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러시아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1: 네.
0: 물론 선교 재정이 충분했다면 외국인 학교에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형편이 안 됐거든요. 보냈는데 아이들이 친구 아이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눈 찢어져서 어느 나라에서 네. 왔지 그런 농담도
1: 말도 안 통하고
0: 말도 못하니까 네. 애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네. 겨울에 화장실도 못 찾아요. 글자가 뭔지 몰라서 작은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참지 못하고 우중을 싸서
1: 네.
0: 교실에서 줄줄 흐르고
1: 네.
0: 담임선생님 연락받고
1: 네.
0: 엄마가 울면서 뛰어갔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또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해요.
1: 네.
0: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1: 네.
0: 눈이 가름한 애들이라고.
1: 네, 그 당시에 뭐 외국인들이 많이 없었을
0: 네,
1: 테니까.
0: 네, 애들이 울면서 통곡으로 아직까지도
1: 네.
0: 이제 성인이 돼서도 그 아픔을 잊지 못해요.
1: 네.
0: 그리고 큰 아이는 고3이 돼서 엄마 아빠 곁을 떠나야 되는데 지하철에 나갔다가 군인들 공수부대 군인들이 많이 그날따라 남았어요. 애 머리 세상 말로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갈 정도로
1: 네.
0: 너 이렇게 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도 못 사는데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1: 저런 예.
0: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1: 네.
0: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1995년 제가 아내하고 차 타고 선교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깡패들을 만났어요.
1: 네.
0: 이제 고물차 타고 200만 원짜리 고물차 타고 앞에 가니까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은 노란 번호판을 줬어요.
1: 네.
0: 러시아 사람들은 하얀 번호판이에요. 그 외국인은 표적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다 하얀 번호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이거든요. 빨리 안 비켜. 탁 앞으로 와서 저를 가로막더군요. 그러더니 내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중간에서. 근데 저도 이렇게 체구는 작지만 제가 아주 대학 다닐 때 태권도 부장이었었습니다. 태권도 3단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일단 말이라도 해보려고 불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저를 꽉 잡더니 목사님 가만히 있으세요. 대항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올 때 물을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 총이나 가릴 수 있어요. 저
1: 네.
0: 그래서 기다리고 있더니 오더니 문 열더니 구두발로 저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많이 맞았어요.
1: 네.
0: 그냥 나가서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 차 안에 또 깡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렇게 맞고 돌아갔어요. 선교사에 갔더니 다들 놀라군요. 피투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 아파서 고생했어요. 아내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내에게 적당히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유단자인데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그리고 한 달 동안 잘 때 고통 때문에 끙끙대면서 잘 참았는데 또 났어요. 근데 바로 2000년도에 큰 테러를 당했습니다.
1: 네.
0: 거기 증인들도 있는데 제가 크렘린 밑에 지하철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스킨헤드라고 하죠. 빡빡한 깡패들. 걔네들이 제가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튀어와서 병 같은 걸로 돌 같은 걸로 제 머리를 쳤어요.
1: 네.
0: 그런데 저는 기차가 들어오는데 감사하게도 앞으로 쓰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1: 네.
0: 아마 하나님께서 운동신경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네 명이 저를 그냥 막 주먹으로 치고 짓밟고 기절한 거를 그렇게 때렸다고 그래요. 저는 기절했으니까 모르죠. 나중에 그들이 말해줬습니다. 경찰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의사도 오고 플랫폼에다 뉘어놓고 치료하고 했어요.
1: 네.
0: 집으로 그들이 데려다줘서 집으로 왔어요. 피투성이 돼가지고. 근데 아내와 두 딸이 저를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1: 네.
0: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로 갔어요. 막 울부짖어요. 저는 괜찮아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아내와 두 딸들이 저렇게 충격받는 거 보니까 못 참겠어요. 주님.
1: 네.
0: 왜냐하면 저 태권도 하면서 많이 대련해서 때리고 맞고 싸웠기 때문에
1: 네.
0: 안 무서워요 그런 게. 근데 큰딸이 욕할 줄 모르는 큰딸이 전태 달려와서 아빠 우리 아빠를 또 때렸어. 나쁜 놈들 우리가 너희들 예수 믿고 군받으려고 했는데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작은 딸은 좀 소심해가지고

0: 뭐, 다 울면서 피아노에 앉아서 그 피아노에서 피아노를 쳐요. 그 피아노 성과를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해요. 큰딸이, 동생이 피아노 친데 가서 노래를 해요.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1: 네,
0: 모두 주가
1: 주가
0: 필요해.
1: 필요해.
0: 매일 스치는 사람들,
1: 네.
0: 그들은 뭘 하나? 공허한 그 무슨 보스로 재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뛰어와서 아빠를 부둥켜 안고 두리고 울어요.
1: 네.
0: 그 저도 두 딸을 안고서, 얘들아 울지 마.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야. 고난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이길 믿어, 아빠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는 맨날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울지 않고 맨날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만 해. 그러고 소리를 울었어.
1: 네. 아니, 우리
0: 그렇게.
1: 선교사님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힘든 세월을 지나왔는데 그 러시아 그 영혼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겠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0: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1: 네.
0: 참 하나님이 또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착하고 또 믿음으로 잘 자라는 성도를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말로 설교하고 예배드린 지가 한 20년
1: 네.
0: 정도 된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한국 사람은 저와 저 아내밖에 없어요. 다 러시아
1: 네.
0: 사람들이에요.
1: 네.
0: 그런 교회를 운영하면서 러시아 말로, 한국말로 세례주는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러시아말로 세례주고, 유아세례주고 할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
1: 네.
0: 그들이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들이 유색인종주의자 아닙니까? 그들 중에 택한 백성들, 참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1: 할렐루야.
0: 감사해요. 그런데 딸들도 고난을 당하고, 저희도 그렇게 고난을 당한 중에,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1: 아멘.
0: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두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빠 엄마 대학만큼은 꼭 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러시아에서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중고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알아보니까 그게 논술 시험을 봐야 된대요. 이 아이들한테 너무나 미안해요. 통곡을 하면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할 때 엄마 아빠처럼 돈 없는 목사님, 가난한 선교사한테 시집 안갈 거야. 나는 아주 돈 많은 장로님하고 결혼해갖고 가난한 목사님 선교사님들 많이 도울 거야. 좋은 대학부터도 못 보내주네.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한국에 못 오니까 아이들이 자기네 힘으로 미국 대학에 어플리케이션을 보내고 또 거기서 정하는 시험을 봤는데, 기독교 좋은 대학 다 붙었어요, 아이들이. 뭐
1: 할렐루야.
0: 고든 대학, 바이올라, 휘튼 대학 다 붙었는데, 아빠 저 휘튼 대학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미안하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 우리는 등록금 못 해줘. 아이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디 대학하고 무디 칼리지하고 또 에즈베리 대학에 지원서를 냈는데, 큰딸은 무디 대학을 4년 무료, 그리고 또 대학원까지도 무료로 다 공부를
1: 할렐루야.
0: 했어요. 그리고 작은 딸이 대학을 가는데 에즈베리에 합격했는데 또 돈이 없어서 못 보내요. 그런데 에즈베리에서 특별한 장학금 있는데 여기에 도전해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딸이 몇개 에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연락이 와나요? 우리 함께 많이 기도했어요. 밤에 자는데 작은 딸 방에서 큰 소리로 비명 소리가 들려요. 놀라서 뛰어들어가 봤더니, 합격을 축하합니다. 당신이
1: 할렐루야.
0: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년에 한명 주는 외국인 장학생에
1: 네.
0: 합격했습니다. 4년 학비 무료, 4년 기숙사비 무료, 4년 식비 무료. 애들하고 손잡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1: 네.
0: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애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가 계속 남아서 여기서 친매를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축복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캔 애들한테, 동네 까먹 애들한테 막고 폭행을 당했는데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미국 대학 대학원을 주님의 은혜로 다 졸업하고 미국 형제들 만나서 잘 결혼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1: 할렐루야.
0: 가끔가다 미국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두 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엄마 가까이서 효도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자식이 주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 너무 귀엽고 다 성인이 됐지만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와, 이렇게 러시아

0: 아시아의 영혼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두 자녀를 행복하게 키워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옆에서 우리 사모님 이미아 선교사님 눈물 닦고 계시는데 얼마나 정말 러시아에서 어려운 세월을 보내셨을까. 하지만 천국에 제가 보기엔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오셔서 예. 병도 치료받으시고 예.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계시는데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1: 네네.
0: 러시아 찬송가를 지금 만들고 계시네요.
1: 네. 저는 1995년에 처음으로 복음성가 151곡을 앵커 프로그램으로 찍어갖고 복음성의 집을 냈어요. 좀 유치한 거지만 그걸 내서 구소련 한인 선교사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그거 출판해서 많이 보급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1999년에 구소련 한인 선교사에서 저를 찬송가 편찬 위원장으로 위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찬송가 편찬 위원장이 돼가지고 사명을 받았으니까 저와 함께 세 사람의 찬송가 편찬 위원 넷이서 찬송가를 만들려고 수고를 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안 돼요. 왜냐면 세 분들은 전공이 달라요. 지휘나 성악이고 저는 작곡. 이기 때문에 작곡 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세 분들은 피날레 프로그램 다루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길 결심해서 5년 넘게 361곡의 찬송가를 선곡해서 가사 잘못된 걸 수정하고 제가 4부 악보로 피날레 뮤지컬 프로그램으로 361곡의 4부 악보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인 선교사회에 무상으로 기증을 했어요. 저는 출판할 재정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에 보냈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제 보급이 돼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쪽에 정보가 필요해졌어요. 저는 너무 지쳐갖고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또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70여 곡에 그때 들어가지 않았던 좋은 찬송가 한국 찬송가에는 있지만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제가 직접 번역할 건 번역하고 4부 악보가 없는 건 제가 4부를 직접 편곡하고
0: 네.
1: 또 이번에 제가 겸손하게 제가 작곡한 건 과거에 넣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두곡이 제가 작곡한 것도 넣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70여 곡을 증보해서 이번 주에 인쇄소에 다 넘겨줍니다. 이거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모든 권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들고 큰 애를 받고 러시아 교회 음악에 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멘.
1: 뭐 후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 방송 가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러시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뭐 점심 한 끼 또 커피 한 잔 아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우리 선교사님 연락처 하나 알려주시면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1: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 사용한 건데 010-2565-2892입니다.
0: 네.
1: 010-2565-2892.
0: 네.
1: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 좋은 곳에서 초청이 와요. 당신 이제 선교사 그만해도 된다. 들어와라. 함께 일하자.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우리 집 들어가지 않겠니? 들어가고 싶지 않니? 다 들어가고 싶어 하다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마지막에 같이 얘기했어요. 내 두 딸도 아빠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지금 간다면 아예 오지 않은 게 더 낫을 것 같아.
0: 네.
1: 여기 성도들 어떻게 두고 가라는 거야. 아내도 고생이 되지만 아니야 아직 남아있을래. 전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또 제가 남아있자 그래도 나중에 무슨 구박을 받을지 모르니까
0: 네.
1: 그래서 좋다 우리 남아있자.
0: 네.
1: 그래서 여태까지는 못 오고 남아있습니다.
0: 하나님께서 정말 이 허춘강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러시아 영혼들이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메신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네. 예. 방송 들으시고 아 우리 허춘강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역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알려드린 전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도 좋고요. 극동방송으로 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0: 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일이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허충강 이미화 선교사님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나눠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1: 네네네. 찬송가 잘 나와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러시아 교회막이 큰 발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가의 복음성곡을 합쳐서 합본을 만들었는데 726곡으로 만들었어요. 2017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19년에 곡의 95곡을 더 증보해서 네 번째로 좋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저는 사실 행정적으로는 은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오냐 하면 그쪽에는 군사작전이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려운데 성도들 다 놔두고 그냥 올 수 없어요. 선교지는 목자가 부족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군사작전이 빨리 다 끝나게 되기를 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경제 지대도 있고 뭐 요즘 미국 이란과의 전쟁도 있고 기도 빨리 끝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나 마음 놓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0: 아멘.
1: 또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모스크바 미르 교회라고 그래요.
0: 네.
1: 제르코프 미르. 근데 미르는 뭐냐 하면 세계란 뜻도 있고 평화. 라는 뜻이 있어요. 그 평화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 우리 교회 이름은 예수님의 미르다 해서 교회 이름이 미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권위를 다 이양해주고 떠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후임자를 많이 인터뷰해봤지만 뭐 부탁불합격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떠날 걸 생각하고 엑짓 플랜으로 사역자들 많이 세웠지만 일하다 보면 사역자들이 수평이동도 하고 또 어디론가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헌신되고 충성된 러시아 현지인 목회자가 있다면 후임자로 추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현지인의 조직된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한 텀 정도 4, 5년 정도 더 일하고 현지인들에게 물려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단에 관계없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된 한국 선교사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기대해 주세요.
0: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1: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0: 네,
1: 참 이상해요, 피디님. 내가 축복의 말씀 여기 있어서 로마서 10장 15절을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0: 네.
1: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 로마서 말씀대로 정말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는 두 분 선교사님 만나 뵈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들 두 분의 건강과 두 분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분의 사역에 늘 보내는 선교사로도 동참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PD님.
0: 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스크바 미르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러시아 선교사님이신 허충강 이미화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언제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흥황하여서 인근의 모든 나라를 다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고 있을 때 남유다 왕국을 586년에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 난군불락을 이야기했던 바벨론 제국도 기원전 539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메대 파사 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남아국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남녀가 망한 후에 주전 605년 정도 경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바벨론의 제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그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높여줘서 온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의 위치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 때 이르러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고 또 무능했습니다.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음주 가무에 익숙해서 수시로 술파티를 벌입니다. 그날도 귀족들 1,000명을 모아서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뺏어온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의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유명한 화가가 이 술잔치를 벌이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져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만했습니다. 왜? 이 바벨론 성이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면서 성을 휘감고 지나가서 어떤 지적이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강줄기를 물줄기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메데파사 군이 저 위에서 강줄기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옆으로 물줄기 흘러가게 해서 물줄기가 점점 약하게 된 후에 한밤중에 성문 밑에 진군하여서 수문을 열고 성에 침투하여 단번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는 그 성까지 저들은 흥청망청 술에 만취해 있다가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군의 고브리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서 그 자리에서 벨사살 왕과 함께 거기 있는 모든 귀족들이 다 적군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왕을 받들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그때 다니엘은 8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전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세 명의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그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는데도 끊임없이 존경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 사람들은 어둠에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왔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질투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지난 바벨론 제국 때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귀히 쓰임 받더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들어왔는데도 또 저 사람이 쓰임을 받고 있구나.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면 꼭 이렇게 시기질투하고 뒤에서 물고 듣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하든지 그의 약점을 잡아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다가 비난받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물고 뜯어도 눈나 깜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고 뜯고 고소고 바라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단회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도 그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역이용해서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께 보고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 와서 저들이 아첨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 나라의 위대한 분은 왕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들을 사적으로 잡아 넣어서 사형에 처하십시다. 사람이 아첨하는 약한 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왕의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역시 과인들이 충성되구나 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인 것을 도장을 찍을 때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안에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한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상에 처한다고 하는 그 왕의 금령을 보고 나서도 그런 창문을 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창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기도했더라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 해라 저 말 해라 자꾸 선동시켜서 싸움판을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고 기도해서 마귀가 물리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마음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 임하게 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의 기도가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 절망이 절대 감사로 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평안함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억울한 일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입에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는 순간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인을 찍어서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참수한 고관들에서 왕이여 왕이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할 때 본인이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놓으면서도 왕은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그날 밤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오락을 끊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20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께 대답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밤새 다니엘은 그 따뜻한 사자 카펫에서 잠을 잘 자고 머리털 하나 다시 하는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을 잡아놓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남편하고 결혼한 지밖에 없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지밖에 없는데 처자들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천사가 입을 열어 주고 떠나가라니까 위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땅바닥에 닿기 전에 막 슉슉 물어가지고 그 참수하는 자들 다 이 사자들이 물어뜯어 그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악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기독교 역사에 이르러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집에

0: 성경과 철로역정이 모든 가정에 있다고 할 정도로 철로역정이 꼭 읽어야 될 필독 도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한 기독교인이 멸망의 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그것을 비유법을 통해서 소설을 쓴 그 내용인데, 이 소설이 감옥 안에서 탄생되었습니다. 1660년 왕정복으로 즉위한 찰스 2세는 영국의 국교에 성공의 외에 어떤 종교 예배도 허락하지 않는다, 성공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최고로 사형에 처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조한 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6회에서 죄종의 선물을 받아서 그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하면 다 잡아낸다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다니엘처럼 그 내용을 알면서도 설교를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투옥됩니다. 12년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풀어주겠다. 아닙니다. 나는 내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설교한 죄로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있는데 자녀가 넷입니다. 큰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냄비, 주전자 이런 걸 고쳐서 땜질해서 한 그런 수리하는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걸 아버지께 물려받아서 땜쟁이 수리공으로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부인이 생계를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12년 동안의 기간이 너무너무 그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고통으로 그 모래가 진주를 반화되는 것처럼, 이 고난의 기간 동안 그는 철로역정 외에도 거룩한 전쟁, 죄인의 궤적에 넘치는 은혜, 여러 번의 그 기독교 명작을 저술했습니다. 감옥에서 시간이 길어지자 내가 이게 곧 처형당하는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를 싸우면서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이 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교수대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사탄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내가 전했던 보험이 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며 나를 조롱했다. 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비록 내 마음속에 아무런 위로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교대 발판을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늘 걱정은 감옥 밖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예레미야 4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고아들을 보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 우리 가족을 다 맡깁니다. 이제 난 여기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인의 궤적에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가족을 놓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의 심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과 헤어지는 일은 마치 그들 위로 집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내 눈먼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와 아이들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지난번에는 감옥 안에서 글을 쓰며 또 그 안에서 가죽 구두끈을 만나서 팔아서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전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12년을 하루같이 지켜내면서 그때 그 고난 속에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만들어낸 그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

0: 하미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편안해졌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여전히 가장 친한 저의 동기가 택배를 보낼 거라며 메신저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도착한 택배 상자 안에는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오며 사온 선물들과 사랑스런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진심을 담아 예쁜 글씨체로 적어준 메시지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처럼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자. 거리상으로도 멀고 이젠 퇴사를 해서 공감대도 많이 줄었지만 우리의 우정을 이어주는 것은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도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아름다운 만남은 그래서 더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첫 곡 조수진의 목소리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들려드렸어요. 하늘 편지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실 곳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512님, 극동방송은 언제 들어도 따뜻합니다. 이 좋은 방송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0370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들어하는 분들과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 함께 듣고 싶어요. 힘내시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듣고 힘내세요 하셨는데요. 와, 정말 듣고 나면 더 힘이 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8787님, 주님의 숲 신청합니다 라고 제목 적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숲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사랑의 종소리까지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479님, 무뚝뚝한 중1 아들이 나흘 동안 여름수련회에 다녀왔는데요. 기도가 가장 재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어요. 어머님의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어머니께는 너무나 행복한 고백이었을 것 같고 주님께도 그렇게 드려졌을 그 고백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복된 수련회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034님, 집안 공기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라고 한 문장을 딱 적어주셨는데 은혜가 되네요. 집안 공기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더위를 잊게 해줄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신청하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 승리하는 한 주 되시고요. 또 내일은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 끝곡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rea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ook a concubine from Bethlehem in Judah. Judges chapter 19, verse 1.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사사기 19장 1절 말씀.

0: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ung 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올해로 광복 81주년을 맞았습니다. 물론 광복 후 6.25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과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 독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와 이만한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다섯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순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인천공항을 꼽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산림녹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6.25 전쟁 후에 땔감이 없어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고 밥을 해먹고 했습니다. 지금 온 국토가 다 푸르른 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제 말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라고 하는군요.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동방송은 지난 목요일에는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그리고 어제는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사랑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돌아오는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죠.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보 펠로시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힐송의 찬양입니다. Here I am to worship you.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 Levite, 한 레위 사람이 who lived in Ephraim,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는데요. Had a concubine. 이 사람이 첩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He lived in an area, 어떤 곳에 살고 있었는고 하면 that was a long distance away from the main places. 우리 성경에 한 구석이라고 나오고 main places는 주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주 소도시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The concubine ran away from him. 그런데 이 첩이 이 레위인에게로부터 떠났습니다. Ran away, 달아났어요. And had gone back to Bethlehem. 이 여인이 바로 베들레헴 출신인데 자기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She lived with her father for 4 months. 그렇게 달아나서 신랑을 버리고 달아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4 months, 넉 달을 살았습니다. We do not know why she left. 글쎄요, 이 여인이 왜 떠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perhaps she wanted to be with someone else. 글쎄요, 뭐 다른 사람이 생겨서 떠나고 싶었을까요? Or perhaps she was very angry. 아니면 신랑이 뭘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It is more likely that she was angry. 그러나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 아마도 화가 나서 떠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죠. The Levite went to Bethlehem.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녀의 고향

그녀를 찾아서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He tried to persuade her. 가서 그 첩을 설득을 해서 to come home to him. 다시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려고 갔던 것이죠. He would not refuse to accept her. 그러니까 그녀가 떠났다고 해서 그래 잘 살아라 이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고 He would not refuse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To accept her 받아들이는 것을 Also her father welcomed him 그래서 고향에 갔더니 참 사위 아니겠습니까 장인이 사위를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게 하고 This seems to show that nothing bad had happened 이것을 보면은 글쎄요 뭐 그렇게 썩 나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Her father was glad 아버지는 기뻤죠 장인은 That the man from Levi's tribe had come 이 레위 사람이 찾아와 준 데 대해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he father would have suffered shame. 아마도 이 아버지는 참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Because his daughter had left her husband. 왜냐하면 자기 딸이 신랑을 버리고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너 시집 갔는데 왜 여기 와서 사냐? 신랑은 어떡하고? 물어보지는 못했는지 몰라요. 궁금했을 거예요. The Levites stayed with the woman and her family for 4 days. 이 첩의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 첩과 나흘을 지냈습니다. Then try to leave.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But the woman's father convinced him to stay one more day. 그런데 이 첩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루 더 묵고 가시게 하고 권유합니다. On the fifth day, 닷새가 되는 날, the Levite tried to leave early in the morning. 이 레위 사람은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But the woman's father talked him into spending the morning at the house. 그러지만 장인어른이 또 아침을 함께 보내자고 권유합니다.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left in the afternoon. 그래서 레위 사람은 이 첩과 함께 오후에 떠나게 됩니다. Because the Levite did not want to spend one more night in Bethlehem. 이 레위 사람도 이렇게 뭐 오래 있고 싶겠어요. 베들레헴에서 하루를 더 있다가는 뭐 영원히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 떠나게 됩니다. As they traveled, 이동 중에 the night began to come. 이제 오후에 출발했으니 밤이 온 것이죠. So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decided to stay in the city of Gibeah. 그래서 이 레위 사람과 첩은 여기서 결심을 합니다. To stay in the city of Gibeah. 기비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머물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With a man who was from the same area as the Levite. 이 레위 사람과 같은 지역 출신의 한 사람과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ll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우리말 제목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another opportunity to study your word.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so many scriptures so that we can learn about you and your dealings with your people throughout history. Thank you for the freedom to study your word without fear of persecution. Thank you for also allowing us to study other countries. Please bless the many people who are traveling this vacation season. Please give them health and safety in their travel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letting us have another opportunity.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To study your word,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so many scriptures.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주옥같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So that we can learn about you.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And your dealings with your people.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Throughout history,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freedom to study your word.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Without fear of persecution.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Thank you for also

allowing us to study other countries.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bless the many people who are traveling this vacation season. 이 여름 휴가 동안에 여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Please give them health and safety in their travels. 그들이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3절과 24절에 각각 등장하는 이름 하나씩 골랐습니다. 장소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오브라 그리고 그발 암모니입니다. 여기 장소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저와 공부할 때 잘 듣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브라를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Ophra. Ophra. PH가 있어요. F 소리가 납니다. Ophra.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발 암모니는 K로 시작해요. Kephar. 그발을, 여기도 PH가 있어요. Kephar. Kephar. 뒷부분은 Ammoni. Ammon, 암몬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 I만 붙어 있습니다. Ammoni. 다시 한 번. Kephar Ammoni. 한 번 더요. Kephar Ammoni.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두 개씩 연습을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을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언제 어떻게 자신감을 줄지 몰라요.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자칫 멈칫하게 되고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지 시간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개씩 할 때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면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death of the Levite's concubine. 네, 오늘 성경 공부에서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 사람이 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의 고향에 가서 첩을 데려오지요. 5개월 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화는 나의 목자. 여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시편은 총 5권의 책이에요. 5권. 그런데 그중에 73개가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이 이게 예를 들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도 다윗의 시라고 안 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일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합하면 엄청나죠. 다윗의 시라고 명칭이 딱 써 있는 것만 73편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 보통 분이 아니죠. 이분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은 목자였다가 그래 당시 목자에 대한 인식이요 최고 밑바닥이야.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니까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자가 출세해서 평민만 돼도 목자가 출세해서 요만큼만 출세해도 동네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자녀가 잘 되면 좋아요 나빠요? 왜? 내 자녀니까. 자녀가 아프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 내 자녀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 때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4편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 참 놀라워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죠. 다윗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셨고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봐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첫 번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는 잘 믿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면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탁 던졌죠.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 이긴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만 실제 다윗의 고백은 전혀 달라요. 내 손을 가르쳐 이 가르쳐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은 훈련하셔서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손가락을 단련시키셔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지. 다윗은요 혹시나 해가지고 물맷돌 몇 개 집었어요. 다섯 개. 그런데 몇 개 써먹었어요? 하나. 어떤 사람은 골리앗 뭐 형제들 해가지고 다섯

5명의 아이고, 그것은 상상력이지. 그 자리에서는 골리앗밖에 없었어요, 큰애는. 그러니까 이게 5개는 다윗이 왜 잡았냐면 자기 실력은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두 번째 던지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던져서 안 맞으면 세 번째 던지려고 한 거예요. 세 번째 던져서 안 맞으면 지금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얘기하는 거죠. 5개, 6개 지나가면 무거워서 전쟁 무대야. 그러니까요. 5개를 호주머니에다 탁 넣고 하나 잡았으니까 양쪽에 2개씩 있다고 생각하고 역을 착탁 던졌는데 세상에 이게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네. 이걸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할때 이분들은요, 여러분 저기 대둔산 가면 막다 바위 덩어리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이라는 조그만한 바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바위예요. 그러니까 거기 튼튼한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셔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아, 할렐루야. 오늘 가셔서 가족에게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여보, 당신은 나의 사랑이요. 당신은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이거 조금 이게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남자가 좀 부족하면 아니 부족하니까 다 괜찮은 여자랑 사는 거지. 도와주라고. 근데 못난다고 자꾸 몰아가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아멘. 건지시는 해방자라는 거예요. 해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여러분, 다윗이 그에게 피하였다. 이것은 은신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게요, 지금 다윗이 왕인데,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엄청 좋아하시. 지금 하나님은요, 그래, 다윗을 보고, 너는 나랑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마음이 좋은지. 아유,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잘 봐요. 왜이 다윗이 이게 대단하냐면 사람은요 지금 밥한끼 먹는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게 다윗이요 왜 훌륭한가 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온 거예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별거 다닌 사람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목자였었어요. 그런데 왕까지 된게100%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여호와여, 사람이 내가 이거 사람이는 전체적으로 사람이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저 같은 게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에 숫자 써 있죠. 숨결 같고, 이게 후하는 숨결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나를 반석이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산성이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러니 얼마나 이분이
은혜가 있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 큰 물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환경,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셔서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 이게 다윗이요. 첫 번째 그 사람과의 전쟁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골리앗을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림을 주셨죠.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구하시는 자신이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 사무엘상 21장에요. 10사람들이 다윗을 신고해가지고 사울이 특별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여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면 여기로 가. 그러다가 딱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울왕에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가면 다윗 잡을 수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대. 그러니까요 순간 방향을 바꿔가지고 가버려요. 다윗은 죽을 뻔했었어요. 잡힐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요 혼자 어디로 도망가냐?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그때만 해도 많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데 갔는데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어요. 그랬더니 미친 사람이 그냥 없간데 이거 데리고 왔냐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당시 독일군들이요 아직까지는 전력이 막강했어요. 원래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하니까 좀 세요. 독일군이 아직까지 전력이 막강했는데 프랑스의 앵게르크라고 하는 해안에서 연합군 35만 명이 거기에 고립돼요.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비행기다 폭탄 잔뜩 싣고 그리고 막 탱크로 밀어붙여서 이제 그들을 막 이제 싹 전멸시키려고 막 진격하고 있는 그때 영국의 왕 조지 6세가 TV에 나가서 그걸 막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이따 가서 한번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TV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연합군이 지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탱크가 지러서 못 가게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가 못 떠요. 그 사이에 해안가니까 배들이 와가지고 다 35만 명을 빼돌려. 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 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15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15절부터 볼게요. 15절. 이게 이제 오늘 사실 결론이에요.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라고 해봐. 이게 누구예요? 나라고 해봐. 이거 누구예요? 이게 누구냐? 우리요, 나요. 이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

0: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인가 봐요. 참 기가 막혀요. 그 12절부터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아들이 둘이죠. 낳은 청집사, 낳은 권학 청년.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할렐루야. 야, 이게요. 지금 우리랑 개념이 틀려요. 거기는 햇볕이 막 그냥 살인적인 더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신기하게 시원해요. 그게 나무가 쫙 자라 있으면 그 밑에 가면 시원하고 과실 있으면 따먹으면 되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바래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요, 다듬은 모퉁이 돌, 이걸 다듬은 예쁜 기둥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궁전의 아름다운 기둥 같다. 아주 귀하게 된다 이거요.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이야,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 곱하기 저는 백만, 만만, 일억, 만만으로 번, 이게요, 억수로만 다 그러면은 억수라는 게 아니죠. 그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잘 된다 이 소리예요. 예,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여러분 수소는 이렇게 메고 다니죠? 일하죠? 그러니까 무겁게 실었으며. 여러분 무겁게 실었다는 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무겁게 실었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왜? 못 들어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마귀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할렐루야. 없을진대.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편안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말씀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불편한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흔들림과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다듬고 계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거룩하게 빚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결국 참된 사랑은 우리를 편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변화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영혼의 찬송의 곡으로 함께하고요. 온천하 만물 우러러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환상의 첼로 연주곡으로 함께하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손재석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리톤 김성결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매일 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방송인 조혜련 씨의 어머니를 보면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 몇 년 사이에 80독이 넘는 성경 통독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쓰신 편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광복절이지요.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아주 기쁜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쁜 날, 광복절에 대해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나의 기쁨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의 기쁨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광복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지요. 광복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 중에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자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말할 때 머릿속으로 한자를 그려보세요. 광복은 빛을 뜻하는 한자 빛광자와 되찾다, 회복하다의 의미가 있는 회복할 복자가 사용된 말이에요. 즉, 빼앗겼던 나라의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와, 정말 기쁜 뜻이 담겨있는 말이지요.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유롭게 우리말, 우리 이름도 사용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분의 수고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를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 우리 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멋진 나라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나라의 빛을 되찾은 기쁨을 생각하며 8월 15일 우리 조상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방송도 듣고 지나간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들 어때요? 광복절의 의미를 알게 되니 이렇게 멋진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지요.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나의 기쁨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은엽 상단에 저 성벽을 향해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이 찬양은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불렸던 찬양이에요. 광복절을 맞아 찬양 중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엔젤스 합창단의 이 땅을 자유케 하리라. 키즈벤처의 나는 자유해 예. 엔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죄어른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함께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찬양하면 할수록 더욱 기쁨이 넘쳤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가득하고 소중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내 마음 기뻐 기뻐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느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동시에 문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언급할 때 반복해서 표현하는데 때로는 똑같이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표현을 달리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이끌어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종말의 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죠.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묵시문학이고요. 종말의 날 찬란한 영광과 상을 받을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찬란하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표현이 530년 이후에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무려 500년 훨씬 지나간 다음에 구약의 성경 말씀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거의 유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중에 그 마지막 점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모두 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당부이죠. 아버지 나라에서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난다. 다니엘에서 볼 수 있던 그 표현과 또 신약 마태에서 주님의 이 표현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 마태 13장 이 말씀 가운데 좋은 씨로 비유된 천국의 아들들은 바로 의인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나 마태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악한 자들을 가리켜서 가라지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가라지 같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불에 불살라지게 될 텐데 그러나 좋은 씨, 곧 천국의 백성들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난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형벌을 당하지만은 다른 한쪽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5절로 이제 오고자 하는데 이 본문 바로 앞에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구분한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구분한다. 마지막 종말의 날 주님께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재림해 오신 그날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짐승의 비기다니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무당적인 비유

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염소는 불택자들이죠.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양 곧 의인들은 왕이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원한 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언을 주님께서도 다니엘처럼 하셨습니다. 그날 그때 오늘 본문 35절부터 36절에 이미 계시로 나와 있는 노란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날 그때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 마지막 그때에 우리 모두가 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 오늘 본문 35절 가운데 6절까지 36절까지 이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낙원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니 이 천국 백성들 마지막 날에 영원히 빛날 그 인생들은 주님께서 주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 마실 물을 드렸고 주님께서 나그네가 되셨을 때 그분을 영접해서 보시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병도신 경우에 돌봐드렸고 주님께서 옥에 같이 있을 때도 옥에 갇히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가서 연애하고 살펴드렸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옆에서 그런 칭찬을 받게 될 때 의인들은 놀랍니다. 왜? 자기 기억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질문합니다. 어느 때 우리가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살 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을 이렇게 섬긴 적이 없는데 주님을 대접한 적도 없는데요. 어떻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살기에 바빠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 못했습니다. 사실은 교회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에 걸맞는 수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흥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본 적도 없습니다. 장로가 되어 훌륭하셨던 장로님처럼 주님의 뜻을 받들고 교회를 특별히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엄청난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지만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일을 한 것이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저는 세상에서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열심히 살긴 했습니다. 힘들게 집을 마련했습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세상 일에 미어서 분주하게 살았으니까요. 열심히 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니 제 살아온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당혹스럽고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마 그런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목사인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나이도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부끄러운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위대하고 찬란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고 스펄전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 같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역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마주치는 좋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의 눈물을 또 올릴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눈물이죠. 너무 죄송해서 주님께 눈물 흘리고 또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 찬양의 눈물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삶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혹시 저희 무덤 앞에 글이 새겨진다면 이렇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물론 저희 무덤의 묘비에 글이 기재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저희 자식들이 제 무덤에 앞에 비석에 글을 새긴다면 이렇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목사라는 이 사람은 평범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묘비가 새겨지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혹시 내 자식들이 새긴다면 마땅히 그렇게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전부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훌륭하고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글은 새길래야 새길 수가 없죠.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어쩌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셨지만 부족했던 점들이 많고 대단한 수고와 헌신도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다가 왔나이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 연대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열심히 대단하게 살지 못하여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야 뒤늦게 후회해 봅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은 시간이 없네요. 그러나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여,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뜻밖의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너 왜 충성하지 못했니? 너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못했니? 그런 질책이 아니고 우리를 가리켜 저를 가리켜 너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예비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에게도 그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때에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주님께서 참 고단하고 지친 남난 옷을 입고 오셨을 때 제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주님께서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혔을 때 과연 제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린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제 하늘나라를 상속해라. 말씀하시지만 주님 아무리 봐도 저는 그런 칭찬과 상을 받기에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앞에 있는 4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연구하고. 이 작은 자가 과연 무엇인가?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 또 시간을 좀 넓히면 1세기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그 어려운 시절에 여러 곳을 다니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파했던 주님의 복음 전도사들 그들 가리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그들은
영광

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멸시와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왔을 때, 또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들을 환대하면서 섬겼다는 것이죠. 식사를 대접하고 또 몸을 씻겨드리고 위로해드렸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억도 못합니다. 다 잊어버려요. 대단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과거에 참 주의 종들 잘 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 내가 아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은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고 알아주지 않았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살피면서 도와주었다, 섬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그런 부류의 이웃들에게도 정중하게 대우해 주고 귀히 여겨주고 그들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일은 누가 볼 땐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넘치는 칭찬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쁜 일주일의 삶 이후에 참 고단한데 이제 쉼을 누려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아침 일찍 교회에 와서 어린이를 섬기려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 영혼을 위해서 참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때 봉사하면서 내가 주의 집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생각도 아마 못하실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 큰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나는 어린 영혼, 어린 나이 좀 젊은 아이를 위해서 나는 수고할 뿐이니까 이건 뭐 마땅히 할 일이고 교회에서 명예훼손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위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가 나에게 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지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과거에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했다가 그만두신 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주님께 행하는 일이 되는데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아이고 아이들 말도 안 듣고 교사에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혹시 누가 그런 말을 하거나 생각하더라도 나는 전혀 그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어린아이 하나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1년을 봉사하고 5년을 봉사하고 20년 봉사하고 30년 봉사하고 그러다가 늙어서 천국 가서 너 뭐하다고 하느냐 할 때 주님 저는 교회는 잘 나가고 했지만 제가 특별히 한 일은 없네요. 왜? 주일의 교사를 자기 하면서도 그게 위대하게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그 사실을 기억 주시면서 그것이 나에게 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 외에도 주일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우리 시온성가대 호사나 찬양단 늘 수고하고 또 예배당 로비에서 교인들을 영접하시면서 안내하시며 주차를 또 안내하시고 여러 곳에서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신 많은 분들 심지어 제가 금방 응급한 그 목록 가운데도 안 계신 분들 그러나 묵묵히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을 우리 스스로 잊어버리고 천국 가는데 주여 나는 정말 한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자복할 때 그때 너가 교회에 주차 봉사를 했고 그때 너가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겼고 그때 너가 선거대원으로서 또 봉사했고 찬양단으로 봉사했고 이런저런 봉사를 했지 않은가

0: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인 꾸준히 다녀도 봉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데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또 다른 직장과 생업의 일이 있더라도 주일을 기억하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서 빈자리를 채우면서 함께 예배 드린 귀한 성도들, 다른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려온 그 사람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봉사도 한 것도 없어. 그냥 주일을 안 빠지고 교회 계속 와서 예배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많은 일들 앞에서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학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 불편한 것을 예측하고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 또 주일 예배 꼭 가서 예배 드려야 하면서 오신 분들 하늘의 큰 상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너가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고 해와 같이 빛날지어다 하는 그 축복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내가 한 것이 너무 평범하고 작고 나의 존재도 작지만 평범하지만 내가 한 일도 다 작고 또 평범했다고 고백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그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평범이 평범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위대한 수고이며 존귀하신 주님을 섬긴 일이 되는 것임을 알고서 여러분 호흡이든 또 안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늘 악망하면서 바쁘게 살다가 일요일이 되면 우리에게 일요일은 단순히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에서 대신 십자가 희생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때가 금요일 오후인데요.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일요일 새벽에. 그 이전까지는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러나 주님의 부활사건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는 주님 부활 승리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감사하면서 주일에 모여 예배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주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의 그 은혜가 없다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고통담에 살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 우리는 내 삶 동안 건강 있는 동안 열심히 교회에 놓고 또 내가 기력이 있다면 교회에서 명하는 봉사를 명하면 또 감사함으로 하고 그것이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직분인 줄 알고 또 감동하고 혹은 넘어졌다가 또 신앙생활 해이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그러나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또 열심을 해보고 그렇게 살고 또 산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충성된 나의 사람이다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며 복된 삶을 이루어 갈지어다 하는 축복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셔서 다른 사람 보기에도 또 내가 보기에도 나는 평범하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보이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늘 바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시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몹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찬양의 동산 가족 모두는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가득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으로 소마트리오의 연주 찬양 준비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만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도미노스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와 헌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됨에 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산시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백투더바이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에벤에셀 하나님 워십클래식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전에도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은혜의 생수가 끊임없이 그의 삶에 제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환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 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매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찬송가의 네.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0: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0: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여러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

세븐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리교회 박형미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소개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열하고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그에게 이런 모든 것이 주어진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 안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신앙 때문에 능욕, 궁핍, 밖에 곤고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이유로 내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나의 실수로 인한 박해, 나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궁핍과 곤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그 삶을 따라왔던 이 아픔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였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라고 말하며 약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강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때로는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입이 똑 벌어질 큰 간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걸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삶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다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8절 10절 말씀. 서머나 교회는 당시 고난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격려의 말씀만 하신다. 첫째, 그들이 환난과 궁핍 속에 있어도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들,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환난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이 부요했다. 그들의 부는 이 환난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확신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성령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는 비방을 아신다고 선언함으로써 서머나 교회를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서머나 교인들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고를 듣는다. 고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시련의 때에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복음 전도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두려워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만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고상한 것들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럽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낙망하거나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진정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당신의 최선의 것을 드립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실현해야 합니다. 구원을 실현하려면 주님의 구속을 바탕으로 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만일 실패하면 이는 우리가 실천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가 구원을 실현해 보았는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구원은 너무나 기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용기와 담력과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누릴 자격이 되는지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어떤 여건들을 회피하도록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든든한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상하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형민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덟 번째 계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도둑질을 경제관으로 이야기한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서 아마 최고의 효율적인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물질 우선주의에 빠져서 사람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물건을 훔치는 단순한 도둑질만이 아니라 내게 물질적 이익만 된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더 큰 의미의 도둑질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돈이 올라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정복하지 않고는 진정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돈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 이 사랑의 수단을 놓쳐버린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쓰지 않고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사랑한다면 사랑하기에 돈을 사용하면서 서로를 섬겨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돈에 묶인 인생은 마음을 표현할 수 없게 되고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곧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여전히 있을지 모르지만 끝내는 사람이 곁에 없는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말겠죠.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주양 가족들이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지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물질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하시는 주님,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먼저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지를 물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을 잘 다스리게 하셔서 물질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부유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에 다른 사람들도 풍요롭게 하는 사랑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고 그로 인해 다양한 감정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주님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뻐하는 건 아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분의 역사심을 믿고 기쁨이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다시 한번 웃고 하나님 바라보기에 내어맡기며 오늘의 확신의 걸음을 걸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화와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라. 우리 삶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깊은 안식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가산책 오늘까지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복과 호국에 가는 노래입니다. 제일 처음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르디 작곡이죠. 이 마에스트리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승전가 박신화 콰이어. 세 번째는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안산 시협성단 바리톤 이상훈입니다.

왕복과 호국에 관한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마에스트리의 노래였고요. 승전가 박신학 하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주제로 세 곡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프라노 박미경 그리고 참 좋으신 주님 이화 제목하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등대 소프라노 이혜선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화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썸머 스페셜로 특별한 곡 설명 없이 세 곡씩 제가 불러드리면서 노래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프라노 박미경의 노래를 들으셨고요. 김기영의 참 좋으신 주님, 이와 제목화여였고 하나님의 진리등대, 소프라노 이혜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세 곡 골랐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베스퍼스 합창단. 두 번째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베이스 김요한. 그리고 세 번째로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바이올린 박지혜입니다.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제 가스펠 세 곡 준비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이인영, 그리고 하늘 소망 안재숙 편곡인데요. 박지혜 김정범의 독창, 박신호 가요입니다.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다 찬양대,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이인영, 하늘 소망, 박지혜, 김정문 독창과 박신욱 화요였습니다. 이제 미래를 주제로 두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트럼펫 안희찬이고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성결대 콘서트콰이어입니다. 서머 스페셜은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한 곡씩 설명하며 진행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산책 서머 스페셜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이란 시간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잘된 일도 잘못된 일도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잘된 것에 집착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잘못된 일에 집착하면 올무가 되고 거침돌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현재와 미래뿐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시와 그림의 감사해 그리고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가 주실, 인도해 주실 그 미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래서 만들어진 지금의 현실, 이것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지요.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함께 소망의 주님, 그리고 감사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한 모금의 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만의 말투가 있답니다. 그의 걸음, 그의 삶, 그의 눈빛, 그의 성취와 실패, 극복과 좌절 속에서 사람은 그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속삭이듯 읊조리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투가 항상 정겹지만은 않아서 때때로 나는 세상을 향한 방문을 닫고 목동의 시 한 모금을 마셔봅니다. 고요한 시냇물 흐르듯 내 영혼 구석구석을 흘러 꺼져버린 마음속 램프에 불을 켜고 일렁이던 염려의 바다가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에 침률한 옷을 주섬주섬 입던 습관을 멈추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좀 어떤가요? 라고 안부를 묻는 예수의 시 한 모금을 맛보세요. 떠올리면 그리운 겨울밤 엄마의 따스한 노래처럼 한편 시와 같은 당신의 삶은 기억되고 노래가 될 겁니다. 힘든 산길을 오르다가 갈증에 절정에 마시는 물 한 모금, 뜨거운 여름에 햇살 아래서 땀을 흘리며 걷다가 쉬어가는 나무 그늘은 지친 마음과 생각을 쉬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때때로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다 보니 젊은 시절에 세상을 살며 쓰던 삶의 일기를 다 써보는 중입니다.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변해가며 느끼는 삶의 의미, 그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인생은 그 은혜의 깊이와 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 부모님과 살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나만의 환경

표현을 만들어가며 사람들은 자기만의 말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의 방 모습이 보입니다. 오래되어 곰팡이 냄새를 풍기기도 하고 영적인 은혜가 결핍되어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모금 말씀을 맛봐야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아니요, 귀로 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만나야 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중심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고장난 것처럼 보이고 엉키고 설키더라도 그 모든 일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는 오늘을 끌어당기고 미래는 오늘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더운 인생의 우물가에서 지쳐있는 나에게 한 모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생각, 마음을 주님이 항상 머무시는 거처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오늘의 은혜의 한 모금이 당신의 평생을 향기롭게 하는 주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찬양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인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Isaiah 58장 11절 말씀. Isaiah chapter 58 verse 11. The Lord will guide you always. He will satisfy your needs in a sun-scorched land and will strengthen your frame. You'll be like a well-watered garden, like a spring whose waters never fail.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아멘.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It's been so hot, right? But hope you are doing well,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Some seasons of our lives feel like a beautiful garden, while others can feel dry and weary. 네,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풍성한 계절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메마르고 지친 계절도 있습니다. There are days when our hearts feel full of joy and there are days when we wonder where our strength will come from.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날도 있지만요. 어디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메마른 계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Isaiah 58:11 gives us this beautiful promise. 네, 이사야 58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의 정원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뿌리에 계속해서 물이 공급된다면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나뭇잎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Our lives can be the same.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친 곳을 새롭게 하시고요. 또 연약한 곳을 강하게 하시고 메마른 곳에 다시 생명을 피어나게 하십니다. Today, may we trust the God

guides us and makes our lives like a well-watered garden.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Let us begin, everyone.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웃음)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멀어져 있던 때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God called them back to a life of compassion, to care for the hungry, the hurting, and those in need.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굶주린 자와 상처받은 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n came this beautiful promise. The Lord will guide you always.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아름다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계절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메마른 곳에서도 친히 채우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That is why Isaiah gives us the beautiful picture of a well-watered garden.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물된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이 푸르게 자라게 하는 것은 햇살이 언제나 부드럽기 때문이 아니죠. 그 뿌리에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깊이 깊이 뿌리 내릴 때 메마른 계절조차 새로운 성장의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In the same way, when our lives are rooted in God, even a dry season can become a season of growth. And as God refreshes us, may His love and grace also flow through us to refresh the lives of others. Amen.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 사랑과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도 흘러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Cast me not, O gentle Savior.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찬송가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주님의 그때에 다른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저도 꼭 잊지 말고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Do not pass me by. 저를 절대로 지나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이 영어 표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Do not pass me by. Pass me not, O gentle Savior. 함께 들으셨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The Lord will guide you always.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힘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찾아올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는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도요. 물을 충분히 공급받은 정원에 꽃이 피어나고 또 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메마른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움을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요. So let us keep our roots deep in Him, trusting His guidance one day at a time. Amen.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요. 우리의 뿌리를 주님 안에 더욱더욱 깊이 내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소망과 용기를 전하는 그런 시원한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And until we meet again, may God's grace and peace be with us wherever we go.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저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인 것도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I love you too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해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 당시에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바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문의 파수꾼은 도시가 불타는 이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초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등불을 밝힌 채 서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파수꾼에게 소리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도망쳐! 라고 외쳤지만 파수꾼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문을 지키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네. 먼저들 가시게! 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믿는 자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든 채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주님의 뜻, 그 말씀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오늘 이 방송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버티고 지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포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출타를 했다가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혼인집에 갔다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주인이 오히려 너무 기특하니까 그 종을 수종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인자의

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 혼인잔치는요, 주로 밤중에 있었는데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은 깨어 주인을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서도요,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와 아픔과 환경들 때문에 흔들리고 이 믿음이 이게 맞나? 예수님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깨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전통 혼인 문화에서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단정한 예복을 갖추고 기름을 넉넉히 채운 그 등불을 손에 든 채 깨어 기다렸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서 깊은 졸음이 쏟아지고 이 주변이 고요해지고 그래도 신부는 신랑이 올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성령의 기름이 담긴 등불을 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신부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라몰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알프스 산악지방의 한 베테랑 안내인은 폭설이 내린 밤에 길을 잃은 등산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산장 문 앞에서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눈보라가 치고 추위가 몰려와 또 들이닥쳤지만 안내인은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깨어서 불을 밝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먼동이 틀 무렵에 눈 속에서 헤매던 등산객들이 밤새 그 등불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안전하게 산장으로 찾아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었던 이 한 안내인의 헌신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우리 성도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안내인의 등불처럼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등불, 나만을 위한 말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영적 강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성령의 불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 승리하게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나의 등 뒤에서, 워십 드라이브의 성령의 불로,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등 뒤에서 워십 드라이브의 성령의 불로,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등대에 홀로 사는 등대의 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역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서 파도가 등대를 삼킬 듯이 그렇게 덮쳤다고 해요. 등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등대지기는 오직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불을 밝히는 임무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비록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긴 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끝까지 비칠 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거친 폭풍과 환란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어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올레이션스의 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알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양.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아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임마누엘 선교단의 찬양하라 였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7집 내 기뻐하는 자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단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 내 기뻐하는 자 앨범도 그렇지만 그 사운드가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 음악의 사운드들이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 편곡과 또 기타의 라인과 사운드를 또 이렇게 선보였던 그랬던 찬양팀입니다. 예배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선교단은 너무 또 정말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 어제도 이제 국내 CCM 찬양들을 들려드리면서 또 그랬지만 오늘은 또 주일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과거에 있었던 앨범에서도 지금은 팀이 없지만 또 과거에 있었던 팀들의 노래들 중에서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지금의 그 음원의 볼륨이 좀 차이가 많아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선명하고 좀 크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조금 음악 소스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한 시간 동안 저도 바라면서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선호도를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이 엠브러십의 달콤한 깨어짐이라는 찬양이 전참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청 그 찬양이 있죠. 그쵸? 또 근데 또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서 우리가 또 부를 때 좋은 찬양과 들을 때 좋은 찬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뭐 들으면서 좋은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예배의 곡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듣는 것으로 묵상이 되고 묵상함으로써 그 찬양에 함께하게 되는 그런 곡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둘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 또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이제 주일 새벽인데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에 휴가지를 또 어디서 보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주일을 준비하며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저는 지금은 좀 덜한데 주일 이제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주일 교회 사역들이 전늘 있었거든요. 뭐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고 지금 또 교회에서 이제 지휘 사역을 하는데 지휘를 할 때도 그렇고 토요일 날 조금 오히려 긴장돼서 잠을 잘못 잤던 기억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보다도 좀 이렇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를 막 도중에 준비하다가 네, 잠을 잘못 자는? 그래서 싫었다는 것보다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보다도 좀 일찍 출발하고 네, 교회로 또좀 일찍 가 있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주일 사역에 대한 사모함도 컸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때였으니까요. 뭐더 열정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보면 그 순수함이 뭔가 사실은 주일 사역을 해서 내가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한다는 거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젊은 세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근데 또 지금도 다르죠. 삶에 있어서 있는 모든 현실들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내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를 사모하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로 더좀 한층 나름대로는 깊어진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열정이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열정보다는 배워감이고 또 깨달음이고 회복이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예배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내 말만, 우리 말만 주님께 내어놓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을게요.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준비해놓고 있고요. 이어서 찬미 워십입니다. 부르심 따라서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무리마다 덮음같이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앰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이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참이 워십의 부르심 따라서 그 전에 들려드렸던 찬양은 이커브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커브 워십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의 빠른 찬양을 또 들려드렸는데요. 요새의 그 예배 찬양들의 가사는 참 뭐랄까요? 훨씬 더좀 좋은 의미로 다양해지고 깊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좀더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현실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이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그 내용까지의 이야기들을 가사에 꼬박꼬박 잘 담아놓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사 말이 막 많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네, 굉장히 좀 제 표현으로는 세련된 가사가 요새는 예배 찬양 중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참여하십 앨범을 보니까 방금 들려드린 부르심 따라서라는 이 찬양이 앨범 제목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앨범 타이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뭐 경배 찬양할 때는 뭐 주님을 기뻐해 아니면 rejoice 뭐 전신갑주 헌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의미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인 우리가 또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 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앨범에 이런 곡을 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또 예전과는 다른 좀 세련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쵸? 또 찬양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찬양을 골라놓고 있어요. 울타리를 넘는 예배. 이 제목도 그렇죠.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울타리를 넘는 예배. 그리고 또 이어서 3일 POP 월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울타리를 넘는 예배 하나님 나라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POP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이 찬송가 듣고 있으니까 참 좋네요.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또 다 기억이 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지금 썸머 스페셜 중입니다. 저희 달빛 가스펠도 그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찬양을 좀 많이 더 틀어드리고 들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 얘기 말씀드리니까 시간대를 잘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고요. 새벽 토요일이고요.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주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오늘 마지막 찬양들을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한풀 그 더운 기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기라는 손님이죠. 네. 뭔가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고 있다가 바깥의 기온이 저녁 됐을 때 확 내려가면 갑자기 좀 추워지기도 하죠. 근데 잠들어 있는 우리는 또 모르고 있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게 뜬금없이 날씨의 변덕 때문에 감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와 변동 때문에 우리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측할 수 있었던 절망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 또온 우주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치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생각이고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냥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되어지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또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이 예측하지 못했던 감기 같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노인팅이 본안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영어의 원 제목은 Who Am I라는 찬양이죠. 온 땅의 주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지친 심령 위에 시원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한여름의 불볕더위도 계절의 순리앞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기세가 약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마음을 바짝 메마르게 만드는 염려와 고단함이 남아있곤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을 해 주셨죠. 오늘 주일 메마른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하늘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또 기쁨으로 복된 시간, 주님의 시간에 함께 출발합니다.

물된 동산의 고백.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

어메,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세상의 어떤 가뭄도 주님이 가꾸시는 물된 동산을 메마르게 할 수 없나니 오늘 내 영혼은

그래서 마음에 맺혔던 갈증을 다 씻어내시고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촉촉한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7장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너를 바로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형 아론을 너희 대언자로 삼는다.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하며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 것이니 내가 나의 표징들과 이적들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지라도 그가 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나 내가 애굽에 내 손을 펴 큰 징벌을 내리고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마침내 내보낼 것이다. 내가 애굽에 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가운데서 빼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가 전할 때 모세의 나이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 83살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고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도 술사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니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하되 사람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환하였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렸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오히려 굳어져서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백성 내 보내기를 거부하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를 찾아가라. 그가 물가로 나아가려 할 것이니 너는 나일강 오귀에서 서 있다가 그를 만날 때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보내요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말하였으나 너는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로써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칠 것이니 그것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이 악취를 풍길 것이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진저리 치며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지팡이를 들고서 애굽의 물 곧 강들과 개울들과 물 웅덩이들과

모든 호수를 향해 내 팔을 뻗으라. 그리하면 그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며 애굽 온 땅에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가 자기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눈앞에서 나일강을 내려치니 나일강의 물이 온통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나일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죽어 나일강이 악취를 풍겼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다. 피가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이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함에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 자기 궁으로 들어갔고 이 일에 전혀 마음 쓰지 아니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마실 물을 얻고자 나일강가를 두루 팠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7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정착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동생은 거처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저희 동생 부부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3년 동안

아내의 동생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해 못하겠고 간증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동생님 집에. 그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간증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글이잖아요. 저는 또 나만 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올케는 2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통성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저희 동생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주기도문과 사도성경을 외웠고요.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 날짜가 정해진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10년까지 무사히 브로크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8시간 동안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 외웠다가 제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사도신경 했다가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만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제 입에서 어느 순간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노래가 나왔고 정말 국적으로 브로크를 만났고 라오스 국경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는 아들과 브로커 3명이 떠났는데요. 곤명의 어느 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이동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데려가던 브로커가 올라와서 지금 공안이 신분증 검열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3층에 자리 잡았거든요. 자기가 결혼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중인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자기는 책임 못 지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말을 좀 하고 아들은 전혀 못하잖아요. 바로 왔으니까 아들한테 너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는 채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저는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잡히면 저희는 북송되잖아요. 특히 저는 아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1층만 신분증 검사하고 저희 3층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들도 저도 감옥에 갈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불을 딱 열어봤는데 저희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기도하라 말 안 했어요. 그냥 너는 자는 척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을 저희 아들이 내 9살이었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위험한 고비를 한 고비 넘겼고 라오스를 통해서 10일 만에 라오스 대사관에 머무르다가 2009년 1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국정원에서 저희 아들과 같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독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기도를 하라고. 아들이 책상 밑에 앉아서 얘가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저랑 움직인 걸음걸음마다 기도로 움직였고 또 하나원에 들어가 있을 때도요. 저희가 거주지를 본인이 선택을 해요. 저는 강명을 가고 싶어서 강명을 적어냈는데 강명 신청자가 8명이었어요. 집은 두 가구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너 기도를 해라. 우리 강명을 가야 되는데 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간절해가지고요. 강명이 당첨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제 마음의 소리를 그냥 하나님한테 우거지 쓰는 거죠. 그런데 비례도 뽑게 하는 날 두 명 중에 저희 집이 강명으로 당첨돼가지고 저는 강명에 와서 살게 되었고요. 참 하나님을 간증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원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매일 나갔어요. 그때 제 심정은 중국의 아이도 있고 북한의 부모 형제들도 있고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가족들도 빨리 데려오고 싶고 그냥 기도를 하면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말씀은 사실은 잘 안 들어왔고요. 벽에 풀령카드 걸려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찬성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그 월고호만 이 세상길 이 더러운 탕자 노래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도 너무 은혜스럽고 참 찬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시크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주일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탈북민은 저 혼자고요. 사실은 제가 전도도 많이 해갔는데 다 떠나시더라고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원하는 거를 채워 못 주니까 더 잘해주는 데를 가셨어요. 저도 물론 어려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돈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를 위로해주고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저를 지켜주시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아이들 장학금을 10만 원 주신대요. 그때 출석하는 사람이 4명이었는데 저는 사모님께 그랬어요. 사모님 차라리 5만 원 받아도 좋으니까 4명 다 주십시오. 몰래 받는 거 싫습니다. 그때부터 사모님께서 저희 장학금 주는 돈으로 탈북민 사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이 많은 게 좋은 사모님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저는 저희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제가 어려울 때도 사모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님께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저도 사모님을 닮고 싶고요. 정말 저희 사모님은 이쁘게도 생겼고 탈북민들을 너무 사랑하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신 분입니다. 참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돈 있습니까? 백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항상 기도는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 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17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저도 사업이 또 잘 되고 안정이 되니까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좀 살만하니까 애들이 이제는 다 컸어요. 참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고요. 제가 중국에서 아이들한테 했던 행동을 죄책감에 제가 발편자면 찾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와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도 했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 열렸을 때 남한에 3만 4천 명 탈북민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쉬시려고 오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다 처음에 중국에서 한국 올 때는 다 하나님 믿었어요. 간절하니까. 그런데 살기 바빠서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남한 교회가 북한을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진짜 남한에 온 탈북민들을 품어주고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줘가지고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 탈북민 저 하나지 않습니까? 남한교회 한계교회에서 탈북민 하나만 잘 양육해도 정말 하나님께 들어주실 귀한 분들이거든요. 남한에 오기까지 이분들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방법은 저희도 알지 못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북한에 열어주실 수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남한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남한이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말 한마디라도 고생했다, 대단하다. 그 말 한마디 전향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했다, 얼마 힘들었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마음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요. 돈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정착한 사람도 제 이야기를 하기까지 17년이 걸렸잖아요. 저는 이젠 때가 왔으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생활 못하고 몸이 아파서 집 구석에 있는 분들은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것이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북한에 태어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아서 남한에 태어난 그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이 저도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열어주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일단 이 땅에 온 탈북민부터 그래도 저만큼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월급 주는 CEO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북한에 있었으면 시장에서 생선이라 팔고 있는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남한에 와서 사장님이 됐고 간증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 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풍요로움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메마른 세상 속에서 지치고 타들어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흘린 그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가장 기름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계십니다.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동시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한 어린이가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해요.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더 큰,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치 더 크신 분이시지요.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쥐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걸어가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일 복음의 메아리 담대히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대의 합창단이었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보혈의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보우사운드의 목소리로 그리고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묵상하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내게 강같은 평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까지 두 곡 함께 하신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와 배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활하던 장소에서 옛날 생활 풍속에서 떠나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옛날 술친구 떠나야 돼요. 예수 믿고도 술친구들과 어울리면은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옛날 생활을 떠나야만 되는데 도박하던 사람 그치 떠나야 돼요. 노름 친구 떠나야 돼요. 주먹 친구들하고 떠나야 돼요. 옛날 생활에서 떠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옛 생활을 포기하는 새로운 각오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필요해요.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소유, 골동품, 다이아반지, 진주 목걸이, 재산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바칠 수 있는지, 나의 재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귀한 것도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 내 목적 같아야 돼. 예수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예수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렴.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그 목적이 있어요.

0: 떠야 되죠.
1: 예수님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십자가 지려는 건 자기 죽이려는 얘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 I die daily. 자기가 매일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토요일과 주일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시편 146편 7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해방되며 모든 인권 유린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되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새벽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어진 모든 나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찬양 올려드리고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이매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16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사람은 마침내 열매를 맺어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30배가 된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마침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줄기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거듭난 우리의 변화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타나길 소망하면서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주일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양 후에는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의 편지,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립고 그리운 어머니에게 쓴 한 자매님의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하는 수십 년 전 생별해야만 했던 그립고 그리운 부모님에게 전하는 편지, 혜영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합니다.
1: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한 자식이 이제서야 몇십 년만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형제 중에 마디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유별나게 받았던 인만한 자식이 부모님들께 효도 한번 해드린 적 없었던 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물리치고 부모님 곁을 떠나 먼 곳으로 남편을 따라가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몫을 박힌 철없는 짓을 하였던지 이제서 나이가 들어서야 그 심정을 깨달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태우고 있던 저를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아있는지 소식을 몰라 헤매이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셨다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그 울고 계실 어머님 모습을 그려보니 너무너무 불효한 제 자신이 한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때 부모님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을 부리고 남편만을 따랐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그 심정을 제 자식이라 욕도 험한 욕도 못하겠고 채찍질도 못하였고 그저 자기들이 가슴만을 쥐어 짜며 눈물을 흘렸었던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제야 체험하였어요. 어머니, 그렇게 부모와 헤어져 먼 곳으로 시집을 간 이 딸이 이제는 제 땅이 아닌 중국 땅으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제 땅이 아니고 언어와 풍속도 다른 이 땅에서의 삶도 저에게는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은커녕 돈 한 푼도 지어볼 수 없는 경계 속에서 조롱 속에 갇힌 새처럼 살고 있었고 두꺼운 자식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을 지어짜며 그들에게 몇천 원이라도 좀 제 자식에게 돈을 보내게 해달라고 애고를 했건만 들어주기는커녕 냉정한 얼굴로 저를 대하는 그들을 함께 살고 있던 중 한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고 복음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몸 비록 부모님들과 헤어져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계신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곁에는 지금 저를 혼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꿋꿋이 이 세상

덕을 속된 이 세상을 견뎌 떳떳이 이겨내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며 작고 크고 사소로운 일 모든 것을 아뢰며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크신 복음이

0: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금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저와 같이 부모님들과 자식들과 떨어져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북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남북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웃으며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족이,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한 주님의 사랑이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져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하면서요. 북에 띄우는 편지, 수십 년 전 부모님과 헤어진 한혜영 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히브리서 12장부터 13장 말씀을 근거로 인내하는 생활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지금까지 논증한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사역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락입니다. 저자는 단순한 교리 설명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삶과 영적 실천을 긴밀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는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아 삶의 경주를 인내와 믿음으로 완주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로서 우리의 삶과 고난 속에서 확실한 모범이 되십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과의 화목, 거룩함, 징계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표시이자 성화를 위한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삶은 심각한 영적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형제사랑, 성결한 삶, 절제와 신실한 헌신, 기도와 찬양이 포함됩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온전히 거룩한 희생제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며 이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징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저자는 먼저 믿음의 경주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성도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음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징계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인한 훈련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인내를 배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성도의 삶에서 믿음과 인내가 상호작용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자는 믿음과 인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달리기 경주

우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도는 마치 목표 지점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선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주를 단순히 달리는 행위가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11장에서 언급된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써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주를 마침으로써 증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단순히 목격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고 필요할 때는 순교까지 감당한 자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의 삶과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 인내가 주는 격려를 힘입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자가 잘 달리기 위해 몸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신앙의 경주에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 즉 내적인 짐이나 방해물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만, 나태, 불신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며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죄로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노리며 마치 사냥감을 맴도는 맹수처럼 접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마음과 행동에서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서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영적 힘입니다. 인내는 넘어질 때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선을 잠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치 경주자가 결승점만 바라보며 달리듯이 믿음의 경주자도 세상이 어떤 곳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믿음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대적한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릴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경험을 했지만 아직 순교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고난은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가지는 참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두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방식과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저자는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밝힙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원래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육, 훈련, 징계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징계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교육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물론 징계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순종할 때 그 과정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워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요소는 많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윤리적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 완성된 구속사역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듯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화평은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불신자와 불의하게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평과 거룩함이 함께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평과 거룩함은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 화평만 강조한다면 비성경적 요소와 타협할 위험이 있고요. 화평이 없이 거룩함만 강조한다면 공동체 교제가 무너지고 비판과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한편 주를 본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심으로 누구도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잠시 볼수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나 공동체를 괴롭히고 더럽히게 됩니다. 여기서 쓴뿌리는 독성을 지닌 뿌리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독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또한 괴롭게 하다는 소동을 일으키다 또는 선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잘못된 신앙과 태도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않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라도 불신앙이나 불만이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에서처럼 음행과 망령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에서를 음행하는 자로 보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서는 성욕이 강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전해지지만 이를 성경적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지 육체적 부도덕이라기보다는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경시한 행동입니다. 망령된 행동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심 없이 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산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욕망을 쫓는 태도는 신앙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히 여긴 결과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야곱에게 돌아간 축복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잃으면 과거의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4절에서는 저자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며 언약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은 불길과 흑암, 폭풍으로 뒤덮여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모세조차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 정도였죠. 반면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인 천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시온산은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상징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또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도 하며 이 예언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늘의 예루살렘 곧 시온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진 장자의 특권을 공유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의인의 영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9절에는 저자가 경고와 격려를 균형 있게 설명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거역했을 때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직접 경고받은 말씀을 배척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저자는 이를 시내산의 경험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큰 소리를 내시며 땅을 흔드는 것처럼 하늘도 흔드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신자들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경건하게 행하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3장 1절에서 19절은 성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지침을 제시하며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 순종과 성결을 동반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임을

0: 그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실천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6일 주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흐릿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새벽부터는 함경남도에서, 오전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부산, 목포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청진, 춘천, 강릉, 대구, 광주,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대전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 32도, 개성이 30도, 신의주와 서울, 목포, 제주가 29도, 춘천과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27도, 함흥과 강계, 포항, 대구, 여수, 부산이 26도, 청진이 25도, 해산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국립합창 다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루 되기를 그런 주일 보내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 아들의 비유,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특별히 공생애 시작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을 드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와중 속에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서 25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스토리 속에 예수님 여러 번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그 두 아들의 비유 얘기를 합니다. 더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는 왜 주셨을까요?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안 갔고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싫어요, 아버지. 그런데 누이치고 가서 포도원에 일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더 닮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주제를 얘기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비유 자체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 왜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보기 위해서 약간의 그 문맥이라고 하죠. 컨텍스트를 좀 봐야 돼요. 이 마태복음 21장, 지난주에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조금 그 사건의 이야기 속에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동전 교환을 하는, 화폐 교환을 하고 있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성도들, consumer Christians.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도 있고 우리 시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파리만 무성한, 그래서 종교적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religious activity는 많지만 그 안에 정작 spiritual authenticity는 없는,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저주하신 예수님의 배경 속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들,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도 그렇게 오염된 이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하는 사람들이 상을 엎었던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 일을 다 하고요. 성전 동전하는 거 엎으신 다음에, 그런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religious leader들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가르치는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왜 가르치느냐? 누가 너한테 이런 걸 허락했느냐? 그리고 네가 상을 엎었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당신은, 정치적 권위는 로마에서, 종교적 권위는 제사장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사실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누구의 권위, 어떤 권위가 더 우월할지를 항상 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로마의 권위와 종교적 권위가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게 되죠.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줄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사람의 것이냐 이런 말을 물어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 안에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회개 안 했느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고 아니다 하늘에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론의 공격을 맞을 수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다이얼로그 직후에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동기는 이 비유가 이 패러볼을 주신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의 예수님이란 존재의 권위를 authority를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 속에 오늘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메인 theme은 순종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순종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비유의 중심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우리들의 행위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첫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둘째 아들이 더 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저는요 제 마음의 찝찝함을 말씀으로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형이나 아우나 다 별로 쓸모없다라는 속담으로 바꾸고 싶은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둘 다 다 그들의 순종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authority를 그분의 역할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 있을 때 주님의 주권의 회복의 핵심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아들의 공손한 불순종이 잘한 것일까요? 둘째 아들의 불공손한 순종이 잘한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큰아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잘 보면 그동안에 실수했던 이 표면적으로 이거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요 그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읽어드린 본문에 뉘쳤다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돼요. 영어로는 repented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메타노이아라는 어원에서 어근에서 나온 말씀을 30절과 32절에 그 후에 누이치고 갔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누이치고 갔다. 32절에 너희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메타노이아가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을 우리가 허용하기 위해서 더 먼저 필요한 것은 순종 이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순종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성경과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맏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오늘 무슨 일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갑니다. 우리나 유대 문화나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맵이 다른 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아버지가 불러서 두 아들이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각자의 아들들을 가서 이릅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는 중심에 우리가 간구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이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동생보다 낫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 first mover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각각 찾아가십니다. 가서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또 창녀와 세리들 두 아들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종교적인 생활에 이파리가 많은 한 사람들과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이방인 같고 타락한 이 세상에 때묻은 죄인들, 이 두 사이 속에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드는지를 이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작은 아들, 큰 아들의 어떤 더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아니고요. 그 두 아들들 모두 다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생성되기 위해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이제 이 우리가 그 복음서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을 선포했었던 시대에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3장 8절에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생각하고 계신 회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회개는 단순히 가지치기 하는 정도의 인생의 교화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변화들이 아닙니다.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고 그 도끼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도끼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는 진노하심의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선포한 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요한과 같은 침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선명한 선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과 은혜의 모습은 보여주지만 심판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죄에 대한 철저한, 완전한, 온전한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을 볼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있는 눈 가려진 그냥 조금 잘못한 거지 본질적으로 깊은 회개가 필요한 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진노하는 요한이 선포했던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어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과 진노하심에 죄에 대한 진노하심에 명확한 말을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17절까지만 외우거든요. 18절을 보아야 됩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하나님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18절의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진짜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3절까지 그 긴 구절들을 반복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회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동전의 양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와 그 죄를 아들의 피로 용서해 주신 은혜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영성

은혜를 우리에게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용서하심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찾아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 우리를 코너에 모시고 우리의 죄성을 우리 스스로 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이 그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창세기 26장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26장 결론 부분에 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반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에 거하고 우물을 파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영성을 이삭이 언제 회복하게 되느냐, 자기의 죄성을 아버지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밤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왔을 때예요. 아직 그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성을 적나라하고 온전하고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게 조명하신 그 순간을 만나셨냐고요. 하나님 그냥 따뜻한 분이야,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내 죄에 대해서 다 벗겨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숨을 곳이 없도록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근데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면 상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당신의 뜻을 전하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걸 아셔서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회개했니? 여러분, 두 아들에게는 다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공손한 불순종이나 불공손한 순종이나 둘 다 다 내놓을 것이 없는, 둘 다 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자신의 잘못을 누이쳐야 하는 그 회개가 필요한 두 아들 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다 회개가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과연 큰아들의 모습으로 회개를, 아니면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요, 후회하고 다릅니다. 회개는 죄책감과 죄책감이라는 요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히면 잡힌 것을 후회하지, 잡혔기 때문에 후회하지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하게 보는 것을 기피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깊숙한 이유는 내가 성경적인 메타노이아, 세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죄책감에 따르는 후회증도 그것을 넘어가는, 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후회가 있어요. 두 종류의 후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한테 신랄하게 그들의 죄성을 이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기쁘대요, 바울이. 왜?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근심이 많아졌거든요. 지적을 하니까, 죄를 조명하니까. 그러나 너희의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함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요. 근심, 후회가 아니고 후회보다 더 가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 자학적인 후회와 자기 혼자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후회는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결국 사망까지 밖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후회 안에, 이 세상적인 근심 안에 내가 잡혔으니까 부끄럽고

너무 내 자신이 따분하고 내가 내 생각에 대해서 자존감이 추락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나락하는 이러한 후회 말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후회 속에서도 성경적인 회개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기에 한 가지가 결여된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을 끝까지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꺼야 꺼야 할 거야. 혼자서.

0: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unbroken, 의지가 꺾이지 않은 길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제가 제 인생대로 제 뜻대로 살려고 했던 제 인생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제가 순응하겠습니다. 내가 실소이다 하고 저항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주먹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메타노이아, 180도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부터 내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삶으로 바뀌는 회개,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닐까요?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로 읊었던 시 32편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성경 있으시면 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32편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편 32편 제가 3, 4절부터 원래는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1, 2절은 그냥 읽어드리고 3절에 스크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물로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3절을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게 되었나이다. 셀라. 이거는 guilt입니다. 물론 후회가 없는 회개는 없어요. 세상적인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하나님의 하늘적인 후회가 있어요. 근데 다 guilt는 회개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다 이 guilty한 삶 속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guilt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돈도 열심히 벌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내 안에 끌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신음을 하고요. 내 뼈가 쇠하고요.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아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마른 상태의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정말 답답하고 누르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 부분은요. 길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후회를 많이 느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음이니라. 회개의 완성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자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저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제 인생을 제 주관대로 제 뜻대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주님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그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원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시간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기로 결단하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오늘 레옹은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담임하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영화 밀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중 유대인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어 그의 언니와 함께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언니 베시는 수용소에서 많은 고초를 겪다가 죽었고 코리 여사는 사무착오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코리 여사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간증과 강연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독일 뮌헨의 한 교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그녀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의 차례가 되자 코리 여사는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코리 여사가 갇혀 있었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간수였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잔인하고 포악했던 학대 장면들,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어갔던 언니의 창백한 얼굴 등이 두마등처럼 코리 여사의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미소 짓는 얼굴로 손을 내밀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 제가 여사가 갇혀 있었던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저지른 잔인한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지만 이제 당신에게도 용서를 구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요? 단번에 영화 밀양이 연상됩니다. 아들의 유괴 살인범이

0: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평안한 얼굴, 당당한 목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절규하는 신의 모습,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코리 여사는 두 팔이 뻣뻣하게 굳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구역질, 분노, 복수심이 뒤엉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 코리 여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억지로 원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치 못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녀의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원한과 증오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코리아사의 간증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었지요. 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일을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자유가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십자가의 용서는 이렇게 위대하게 흘러갑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렇게 입증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편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생명진리 은혜 되신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M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하

아하스는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께 죄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물리친 다마스커스의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이 나도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부순 다음에 성전의 문들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마을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하스가 한 다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어 예루살렘 성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해 첫째 달에 성전의 문들을 열고 그 문들을 고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동쪽들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소.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소.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들은 성전 현관문들을 닫아버리고 등불도 꺼버렸소.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신 일을 보고 다른 백성들까지 놀라고 두려워했소. 다른 백성들은 유다 백성을 조롱했소. 내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그대들도 알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우리의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이제 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기로 다짐했소. 그러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을 것이요. 그대들이여,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뽑아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향을 피워드려야 하오. 일을 시작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핫 집안에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입니다. 무라리 집안에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게르손 집안에서는 심마의 아들 유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입니다. 엘리사반의 집안에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입니다. 아삽의 집안에서는 스가랴와 마따냐입니다. 헤만의 집안에서는 여후엘과 시므이입니다. 여두둔의 집안에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을 불러 모은 다음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들의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부정한 것은 보이는 대로 다 꺼내서 성전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달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성전 현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8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달 16일째 되던 날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전체를 깨끗이 했습니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이 했고 거룩한 빵을 놓아두는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없앴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또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히스기야 왕은 그 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황소 7마리, 수량 7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수렴소 7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짐승들은 백성과 유다 나라의 죄를 씻고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론 집안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 짐승들을 여호와의 제단 위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황소를 잡은 다음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수량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다음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 뒤에 제사장들은 수렴소들을 왕과 거기에 모인 백성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 수렴소들은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수렴소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수렴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 속죄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수렴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레위 사람들을 두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 일은 다윗 왕과 선견자 갓과 예언자 나단이 명령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들을 시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히스기야가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노래 부르는 일도 시작되었습니다. 나팔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악기들도 연주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예배를 드렸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으며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다 바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제물을 모두 다 바치고 나서 히스기야 왕과 거기에 모인 백성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관리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지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 바친 몸이 되었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까이 나아오시오. 제물과 예물을 바쳐 여호와께 감사드리시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제물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수소가 70마리, 수량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습니다. 이 짐승들은 모두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거룩히 구별한 예물은 황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번제물로 바칠 짐승들의 가죽을 다 벗기기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친척인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할 때까지 제사장들을 도왔습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물의 기름과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도 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모든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은 매우 기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백성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한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들이 부족한 데다 백성도 아직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은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은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들은 왕과 신하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시리아 왕들의 손에서 벗어나 아직 살아있는 그대들에게 돌아오실 것이오. 그대들의 조상이나 형제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래서 그대들도 알듯이 여호와께서 다른 백성을 시켜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조상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기꺼이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여호와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나아오시오. 그대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오. 돌아와서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그대들의 친척과 자녀를 사로잡아간 백성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요. 그대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도 그대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든 마을을 돌며 스불론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백성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의 백성 가운데 얼마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말에 따르게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내린 명령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둘째 달에 큰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들과 거짓 신에게 향을 피우던 제단들을 헐어 기드론 골짜기에 던져버렸습니다. 백성은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번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성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제물의 피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아직 많은 백성이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위해 모든 양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다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전 규칙에 따라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큰 음악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백성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목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더 머물러 있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7일 동안 유월절을 더 지켰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황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신하들도 황소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외국인들과 유다에 사는 외국인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부터 그때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하늘에 닿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더 많은 찬양과 함께하고 있는 썸머 스페셜 기간인데요. 어제는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었죠.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참 빛을 찾은 기쁨과 자유에 대해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빛을 되찾은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당부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어 살아보라는 권면의 말씀이겠죠? 오늘 하루 복된 주일 내 안에 켜진 작은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주변의 어둡고 우울한 구석들을 조금 더 가까이 따뜻하게 비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조수아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내주는 강한성이여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시편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순천시립합창단의 시편 150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트루바의 목소리였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계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또 영어 찬양 이어졌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소마트리오의 형제의 모습 속에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위지안이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에서 학위를 받고

서른이 안 된 나이에 세계 100대 대학인 중국 상하이 푸단대 교수가 됐습니다. 북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09년 10월 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녀가 아기 엄마로서 또 젊은 학자로서 정신없이 달려온 짧은 인생은 2011년 4월에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블로그에 남긴 글을 모은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제야 알게 된다. 아,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금 우리가 작은 행동과 작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다면 훗날 새들도 깃들고 그늘로 미로하며 열매도 나누는 큰 나무가 되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구분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 평가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인정받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인정을 받겠죠. 이른바 사과나무일 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쏘시개감으로 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밭이 필요한데요.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도록 만들어주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좋은 열매는 먼저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요. 쿵쾅쿵쾅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해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다윗은 안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악과 해로 이어진다고 썼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멋진 삶으로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최고의 삶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파고드십시오. 지혜는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잠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화를 누그러뜨려야 하는지와 같은 지혜를 많이 알려줍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몇몇 구절은 외워서 익히라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먼저 잠언을 날마다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인도하고 평강을 주는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만나면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염려를 대신할 겁니다. 주님,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있는 염려들을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익점은 고려시대에 목화를 재배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몰래 부통에 목화 씨앗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시 목화는 원나라에서 반출을 금지시킨 품목이 아니었는데요. 다만 당시 고려의 공민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향한 문익점이 고향에 숨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목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문익점은 3년의 고생 끝에 겨우 목화 한 그루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가 전국에 퍼져 백성들이 사계절 내내 소못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우왕 시절에 다시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불안한 정치 상황의 고려 말기였지만 왕이 바뀌고 신하들이 죽어나가도 문익점만은 목화를 재배한 실력을 인정받아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된 때에도 정몽준 편에 섰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참수를 당했지만 문익점만은 목화씨를 재배한 공을 인정받아 오히려 공신의 자리에 올랐고 그 후손들까지도 목화씨 문익점이라는 이름 때문에 관직을 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뭔가 조금은 부족해서 훗날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랐을 때 자신 있게 전도하리라 마음먹고 있지는 않나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복음 증거에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필 것이고 그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목도 생길 겁니다. 지금 내 모습에 낙심치 말고 훗날을 약속하지도 말고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1: 아멘.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만나 매주 이 시간에는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약함으로 새 힘을 입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성경 필사 잘하고 계신가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필사하다가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셨대요. 이렇게 집중력이 없을까? 어떻게 금방 보고 옆에다 쓰는 건데 이거를 자꾸만 틀릴 수 있을까? 15장을 다 쓰고 또 10장을 받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열심히 필사하셔서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약점이 있으면 그거를 즐거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으면

0: 감추려고 하고 또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사도 바울도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씀하고요. 이 가시는 우리가 말하는 손톱 밑에 끼는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큰 말뚝이 내 몸에 박히는 것처럼 그런 큰 고통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통을 하나님 제해 주시기를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약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의 약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약함이 있고 또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약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본문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약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약함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약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으신가요? 바울은 약함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약함이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바울에게 이 약함이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0: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바울에게는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아마 돌에 맞았을 때인 것 같은데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서 나의 영혼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세 번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을 보았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운 것을 내가 보고 들었는지 그는 상세히 말할 수 없지만 이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세 번이나 주님께 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가시를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주셨나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만은 무엇인가요? 자만은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영광을 보았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귀하신 은혜를 내가 보았어. 말할 수는 없지만 놀라운 비밀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나만 그걸 가지고 있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자만입니다. 성경은요, 왜 바울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약함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광야에서 신명기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낮추었다고 말씀합니다. 낮추셨다는 것은요,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목마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약점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0: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갖고 있는 영광과 이 모든 것에 함몰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어쩌면 우리의 약점은요,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붙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묶어두시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0: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에 자신이 처해졌다는 겁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두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맞은 채로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요, 그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신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갇혔다는 것은,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요, 그 밤에 모든 손과 발이 묶여져 있는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기도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무엇이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가시를 두신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죽음의 사형에 처해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그 약함은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게 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약한 중에 계신가요? 고난 중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비행기에는요, 오토파일럿이라는 장치가 있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동 항법 장치.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공항을 향하여 자동으로 비행기가 운영을 합니다. 기장이요, 핸들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이 비행기는 이 장치에 의해서 순조롭게 날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장치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 있답니다.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를 조정할 때 자동 항법 장치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풀고 기장은요, 이 핸들을 꼭 잡고 이 기류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약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 마치 자동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지 않을 테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이 자동 항법 장치를 끄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난기류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을 주시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믿음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0: 우리를 부르시는 귀하신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함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약함의 문제가 작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 앞에 부분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0: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갈시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약함, 육체의 가시보다 무엇이 더 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이 고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 큰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여전히 약한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두려움보다, 내 기도의 제목보다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과 실라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그것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예수의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능력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귀하신 능력,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은요, 우리가 약해져야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나요? 강한 용사요. 아니요, 기드온은요, 절대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다 뺏어가기 때문에 내 입에 들어가는 곡식을 조금이라도 남기겠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요, 기드온을 보시고 강한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강한가요? 아니요. 부르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나요? 아니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모여졌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여졌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도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혹시 모인 사람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요? 말대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떠나갑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전쟁하러 왔는데 집에 가도 돼. 그 한마디에 2만 2천 명이 떠나가는 겁니다. 만 명 남았습니다. 만 명이라도 마음을 다하면 일당 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만 명을 주이십니다.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많은 숫자로 네가 이기면 네가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어디에서 오나요?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에게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약하시다면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0: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나의 약함을 기뻐하는 겁니다. 왜 약함을 기뻐하나요? 그렇게 해야 내가 약해져야, 내가 부족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머물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의 귀하신

0: 장막이 펼쳐집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옆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 귀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청혼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그 고운 손에 물 한 방울을 안 묻히게 해줄게.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빨주노초 파남보 장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거 끼고 일하면은 손에 물 안 묻힐 거니까요. 여러분, 장갑이 능력이 있는 건가요? 고무 장갑에 손을 집어넣어야 능력이 있나요? 예, 손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귀하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막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보며 그들은 거주했고 그 성막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그분이 연약한 육신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한 장을요 주먹으로 쳐서 뚫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 종이를요 벽에다가 붙이면 그 종이는 아무리 쳐도 뚫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약할수록 내 삶에 이 가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천막을 치고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동행한다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새 힘을 입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약함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귀하신 놀라우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함은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선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0: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건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가시도 남아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육체의 가시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선이 바뀌고 나니까 내 시선이 내 육체의 가시를 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시선이 바뀌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바뀌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고난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이 되면,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0: 육체의 가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으시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약함이 이 아침의 기도의 제목이신가요? 어떤 약함을 가지고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바울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은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지고 있는 이 약함입니다. 이 약함이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0: 여러분, 세상은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망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선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왜 쌓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요. 믿으시나요? 또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니까요. 여전히 이 낙심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것을 아니까요. 답답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입니다. 박해를 당하여도 내가 버림바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의 해석이 바뀌어서 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약함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 약함이 나에게 있는 저주가 아니라, 이 약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는 것, 약함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약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자 모세는요, 나는 입술이 우둔하여서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버텼던 사람입니다. 야곱,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지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약함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그릇에 담고 있다. 이 보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예수의 귀하신 능력. 우리가 질그릇 같은 거, 성경은요,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의 시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약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약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한다.
0: 우리 약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꼭 잡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0: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이다.
0: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
0: 저와 여러분이 약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약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대흥침례교회 042-525국에 8881번이나 대전 전화 042-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16일, 8월의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일 또는 다음에라는 말에 속아서 인생을 그저 그런 삶으로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내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기회에 속지 마십시오. 다음이 오지 않은 채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일을 미루다 보면 게으름의 군살이 생겨 우리의 삶이 허비될 수도 있습니다. 미루던 일을 시작하고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자신감 그리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인데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보겠습니다. 예전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 12장,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분쟁과 인내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오늘 주일에 찰스 피니가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가져온 부흥사 찰스 피니는 변호사

화가였고 명사수였고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총명한 데다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는 그가 즐겨 읽는 법률 서적들이 대부분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보고 자신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이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게 됐고 어느 날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회개를 하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순회 설교자가 되는데 피니의 급진적인 부흥의 방식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찰스 피니가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면서 한 부흥에 관한 강의들은 나중에 책으로 나와 또 한 번 부흥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로 오로지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바쳐진 그의 생애는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과 참 설교자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찰스 피니가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인 1875년 8월 16일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는 윌리엄 캐리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강한 도전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선교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죠. 윌리엄 캐리는 지금으로부터 265년 전인 1761년 8월 17일 영국 노스햄프톤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에 회심했고 비국교인 침례교에 들어가 열심히 활동하며 여가 시간은 성경을 공부하고 평신도 목회에 주력하게 되죠. 1783년 23살의 나이로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회하는 동안 선교의 비전이 구체화됐는데 곧 해외 선교는 교회가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792년 봄 책을 통해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목사님들이 새로운 선교회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침례교 선교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 후 윌리엄 캐리는 여러 역경 속에서도 인도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 성경을 번역했고 설교도 하며 학교도 세웁니다. 특별히 1819년에 세운 세람포 대학은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 되었죠. 윌리엄 캐리는 183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업적은 인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 국외적으로도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의 그라스고우 선교회, 교회 선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성서 공회가 창설돼 오늘날 선교의 기틀이 되게 한 중요한 업적이 됩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1761년 8월 17일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8월 17일 월요일에 강원영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경동교회 명예목사님으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는데요. 함경남도 이원군에서 출생한 강 목사님은 개신교 내 진보교단인 기독교 장로회 출신으로 1931년 기독교에 입교한 뒤 평생을 한국교회 발전과 사회민주 발전에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북간도 용종에서 은진중학을 졸업했고 이후 일본 메이지학원 영문학부를 졸업한 다음 신학 공부에 뜻을 두고 한국신학대학, 미국 유니언신학대학, 뉴스쿨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매니토바 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사회의식화 교육을 목표로 독일의 아카데미 운동을 한국에 도입해 1963년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해 종교 간의 대화, 산업사회와 종교 등의 주제로 많은 강의, 세미나, 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요. 또한 대화 등의 정기 간행물을 발간해 1970년대 유신치하의 어려운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비판적 사회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강원영 목사님이 8월 17일 내일 20주기 추모일을 맞이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에는 대한성서공회가 재단법인 인가를 받은 그런 기록이 있네요. 대한성서공회는 비영리적으로 성서의 번역, 출판과 보급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개신교의 재단법인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 출판, 반포되어 온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의 성경 번역과 그 반포는 곧 넓게 한국 사회의 개화와 좁게는 한국 교회의 설립과 연관됩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데 크게 성공했고 우리 글을 대중들이 쓰기 쉬운 한글로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지요.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인 1947년 8월 19일은 대한성서공회가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에는 이호빈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인 1934년 8월 20일에 이호빈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으로 중국 대륙 동북지역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용정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호빈 목사님은 예수교 공의회를 만들고 중앙신학교, 지금의 강남대학교를 설립해 교계 지도자와 사회사업가를 많이 배출했지요. 그 이호빈 목사님이 1934년 8월 2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8월 20일 목요일에 한석진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석진 목사님은 1907년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일곱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 사상이 강해 교회를 지을 때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서 남녀가 서로 보지 못하게 가운데 꺾어진 부분에 강대상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볼 수 없도록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걷도록 한 분이 한석진 목사님이시죠. 한 목사님은 여자 집사 제도를 실시했고 제6대 장로교 총회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금강산의 기독교 수양관 건축을 맡아 아름다운 수양관을 완공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 기독교의 개척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한석진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인 1939년 8월 2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매주일 아침 2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근데 제가 좀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아니, 과연 우리 이 방송을 북한의 사람들이 얼마나 들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저희 작은 아이가 서울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교회를, 영락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팀에서 하나원 방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늘 같이 가던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희 그 저 아빠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야? 하고 물어보더래요. 아, 맞다고, 우리 교회가 창원 상남교회라고. 최근에 탈북해가지고 온 분들 중에서 세 분이 간증을 했대요. 한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에 창원이라는 데가 있냐고 물어보더래.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 설교를 듣고 탈북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기도 조그만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안 볼 때 혼자서 이렇게 틈틈이 그 방송을 듣다가 우연치 않게 극동방송 채널이 딱 맞은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복음이 못 들어갈 것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성령이 들어가시면 하신다니까요.
1: 그들을 향한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바로 전파 선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만들어주시는 열매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다치고 상한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 사역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828국에 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아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해방된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는 이 시편 126편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보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아픔과 분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주일 아침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수고와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그분의 놀라운 일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